0: 전시회 준비로 이제 모든 기가 탈진이 돼 버리니까
1: 네.
0: 한동안 이제 허무하고
1: 네.
0: 또 가만히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1년 동안 해왔던 어떤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고
1: 네,
0: 또
1: so after a month-long exhibition, he feels really tired. All his energy is there. But when he looks at all of his paintings that are part of the exhibition, he thinks about all the process of the past year. 네.
0: 역시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죠.
1: 네.
0: 대체적으로 이제 전시하는 동안에 다음 내년에 있을 또 다른 이제 어떤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1: 네.
0: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1: 아, 벌써 또 다음을 생각하시는군요. And at the same time, he also thinks about what exhibition he will do next time and sort of roughly plans out what it would look like after one exhibition is done. All right. 네. 더 말씀하시겠어요, 혹시?
0: 네.
1: 아, 네.
0: 그런데
1: 네.
0: 이제 전시 기간 동안에 여러 미술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1: 네. He meets a lot of different art-related staff member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0: 꼭 만나야 될 사람들도 미루다 보면 이제 뭐못 만나게 되고 이제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1: 네.
0: 네.
1: And sometimes if he doesn't meet the people that he really wanted to meet and had to meet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then he feels quite sad and he wishes that he could have met them during this period.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was looking through the exhibition pamphlet, and your profile photo at the end caught me a little off guard because you were wearing a shirt that was pretty, I guess, colorful. Do you normally enjoy wearing shirts like that? I wonder. 제가 팸플릿을 보다가 마지막 작가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 화려한 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일상에서도 이렇게 밝고 화려한 셔츠를 즐겨 입으시는 편인가요?
0: 대체적으로 뭐 무채색 계통을 많이 입지요, 평소에.
1: 네. Usually he would wear like colors, no colored clothes, you know, just simple black and white.
0: 그런데 팸플릿에 나온 그 이미지는 사실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마오리나 그 현지인들이 그런 그 식물의 이파리나 아니면 그 남태평양의 어떤 화려한 꽃들 문양의 셔츠를 많이 입어요.
1: So that shirt that he's wearing in that pamphlet is actually all the leaves and the fancy flowers that you can see in New Zealand. People there, the locals, Maoris, they wear it as well in the South Pacific area.
0: 그래서 야, 상당히 그 이국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나도 한번 입어봐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네. So he thought as he was living in New Zealand, oh, that's quite exotic. I want to try wearing it too. 네.
0: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입지 못하고
1: 아, 네.
0: 한국에서 어떤 쇼핑몰에 지나가다가
1: 네.
0: 우연히 그런 문양의 옷을 발견하고
1: 오,
0: 그때
1: 네.
0: 이제 사서 한국에서 또 입어보게 되네요.
1: 그렇군요. 그게 확 눈에 들어왔겠어요.
0: 네네.
1: All right. So he didn't have a chance to wear those sort of shirts back in New Zealand. But when he came back to Korea, he came across that similar shirt with that pattern, that typical pattern. And he got to wear it back here in Korea. All right. Well, now shall we look beyond that bright smile that you have shown on the pamphlet and dive into the intense world of your paintings? And we will reveal our first keyword. 이제 작가님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치열한 캔버스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작가님?
0: 네.
1: 네, 저희 키워드로 얘기 나눌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ta-da, it's black. All right, so first let's talk about black landscape, walking through the layers of the subconscious, which we mentioned earlier, your exhibition. Now, people often find pure black a little dark and sometimes even frightening as well. Out of all the colors you could have chosen, why did it have to be black?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블랙이었던 만큼 앞서 언급했던 검은 산수, 잠재의식의 지층을 걷다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사람들은 보통 새까만 색을 보면 좀 답답하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왜 그 많은 색깔 중에 이 블랙을 선택하신 거죠?
0: 보통 사람들이 검은색을 어둠이나 어떤 비극으로 생각을 하죠.
1: 맞아요. So often people think or associate black with tragedy or darkness. 네.
0: 하지만 검정은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세상의 모든 빛과 네. 색을 합쳤을 때 비로소 그 완성되는 색입니다.
1: 네. Oh, so black is in fact a mix of all the colors that exist in the world. Blue, red, yellow, and all the shades of light put together becomes black.
0: 제가 볼 때 검정은 큰 바위 얼굴처럼 네. 포근하고 또 포용력이 있는 아주 큰 가슴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1: 마음이 큰 사람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So to him, black sort of reminds him of a big rock and someone with a big, big heart. So it's a very different interpretation for him.
0: 70여 년 제 인생에서 겪은 어떤 숱한 희노애락 네. 그리고 남태평양 뉴질랜드에서의 어떤 삶.
1: 네. So all that happiness, sadness, all the excitement and joy that he felt through his past 70 years of living and his life in New Zealand is all put into that color really. 네.
0: 자연의 도시 무주에서 어떤 정적이 네. 어떤 겹치고 쌓여서 하나의 어떤 검은 빛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죠.
1: 네. 네, and he thought all those experiences, the time, it had been gathered to create something like that black light. So it's like a compound of all the time that he has spent in his life. 네, 좋습니다. Well, as we mentioned, your recent exhibition was titled Black Landscape, as we've been talking about. When we think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s, so we usually picture like green mountains and the blue sky. What kind of landscape are you portraying on your canvases then?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전시 제목이 검은 산수잖아요. 보통 산수화라고 하면 우리 푸른 산이나 맑은 계곡을 떠올리는데 작가님이 캔버스에 담은 풍경은 무엇을 담은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보통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 산수가 왜 이렇게 까맣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So often people think, why is the black landscape or the landscapes just so black? 네.
0: 저는 산이나 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기억들을 표현하려고 하죠.
1: Oh, okay. So he doesn't paint the water or the nature, mountain as he sees them. He tries to interpret them in his own way and adds his feelings and impression into them.
0: 그래서 화면을 검게 하고 네. 그 안에서 흰색 어떤 흐름이나 흔적들을 나타내도록 하죠.
1: And that's why he paints it into that dark color. And he tries to sort of express the traces that there are in nature.
0: 예컨대 사람들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자 할 때 네. 이 눈을 감습니다.
1: 네. 맞아요. Well, when people want to think about something in depth, they often close their eyes, right?
0: 그러면 어떤 희미한 상이 떠오르죠.
1: 네네.
0: 그게 이제 흑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컬러풀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And when you close your eyes, you sort of envision different imageries. It could be colorful or it could come in black and white. 네.
0: 이것처럼 제게 있어서 검은 산수는 네. 어떤 검은 풍경이 아니고 네. 검정 속에서 어떤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 네. So to him, black isn't just the color black and darkness, but it's all about that journey, the process of finding light within that blackness. Oh, wow. Well, I wonder though, where does your inspiration like this come from? 그럼 이런 영감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작가님?
0: 제 생각에 어릴 적의 기억들이 네. 예, 많은 영감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1: So he believes that his memories from childhood is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for his paintings.
0: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네. 학교에서 그 서예를 배웠어요.
1: 네, 네.
0: 예, 그때 당시에 예, 어떤 습자지에 배워서 이 번지는 네. 먹색의 어떤 기억들이 굉장히 선명했던 것 같아요. 네.
1: So back in his elementary days, he used to learn 서예, which is Korean writing, and you use the black ink to write on paper. And he remembers that blackness from those times.
0: 네, 그런 먹색에 대한 기억과 네. 또한 제가 어떤 사는 그 한옥의 어떤 공간에서 네. 그 문에 한옥의 문은 그 창호지가 발라져 있잖아요.
1: 네, 네. So he used to live in a hanok or Korean traditional house, and they have that special material that is painted on the walls. I mean, the doors of these houses.
0: 한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 어떤 습기가 밤새 그 얼음이 얼어요.
1: 네,
0: 그
1: 네.
0: 문 틈에.
1: 아, 네, 네. And if you take a look at the spaces in between these doors, you can see these ice or like humidity all frozen during winter, that is.
0: 그러면 아침이 돼서 아침 햇살이 비치면 네. 그게 녹거든요.
1: 아, 네, 네. 네, so in the morning, that frozen, I guess, wetness or humidity, it melts down in the morning thanks to the sunlight. 네.
0: 그러면 그 물이 창호지를 타고 흘러내려요.
1: 아, 네. 네. And that door, which is made with that paper-like material, it comes down and it soaks that door.
0: 그래서 이제 번지고. 그런 흔적들이 이제 쌓이고 오랫동안 어떤 그 시간성을 또 얘기를 하죠.
1: And that smudges, leaves traces, and that also represents that time that he had spent during his childhood. Oh, okay. 네.
0: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가 싫고 그러니까 네. 가만히 이불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초등학생 때신 거잖아요. 네. 네, 네. So in the morning, he doesn't want to wake up. It's cold. Perhaps he wouldn't want to go to school. And he's just looking at that wet, soaked door. And he's thinking about different things, imagining things.
0: 그런 물의 흐름이 네. 어떤 제 검은 산수에서 소중한 어떤 소재로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1: 그렇군요. And that became the source of his inspiration. That wetness, that soaked water, water that is soaked onto the door, whatnot. And that became the theme and material of many of his paintings today. Well, I guess then this is a great segue to our next question. In some of your works, paint flows down the black surface almost like rain or tears. I guess I am reading it correctly then after hearing your answer.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까만 화면 위로 물감들이 흐르면서 사실 저는 빗물, 눈물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작가님의 표현을 제대로 읽은 게 맞을까요?
0: 네, 잘 보셨어요.
1: 아, 네네.
0: 저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고
1: 네.
0: 마음의 흐름을 그리니까
1: 네.
0: 눈물처럼 흘러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1: 아, 네. So I

0: 드러나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가 또
1: So the world that has not been discovered or revealed yet. 네.
0: 그런 작업을 위해서 뭐 우연성에만 맡길 수가 없고
1: 네.
0: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1: 네. 뭔가 계획과 의도가 있으신
0: 그렇죠.
1: 거죠. 네. And he has from the beginning an intention before drawing the painting. He always doesn't leave it to coincidence or chance.
0: 모든 효과를 가능하면 물의 흐름에 맡기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어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도
1: 네.
0: 하나의 자연 법칙에 맡겨서 저절로 모든 게 생겨나도록
1: 의도를
0: 그렇게 하죠.
1: 네. So he intends to not paint everything by his own force, but he just leaves the water to drop down, to spill, spread, smudge, whatnot, and leaves it to the nature. For it to naturally just be expressed like that. Well, what surprised me most was seeing works that looked as if the canvas had been slashed with a knife even. Did you paint those marks or did you actually cut the canvas? 제가 작품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작가님. 그림을 칼로 찢은 듯한 작품도 있던데 그리신 건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베어내신 거예요?
0: 베어낸 것이죠.
1: 와우, 네.
0: So
1: he did slice it.
0: 놀라셨을
1: 네.
0: 거예요.
1: 네, 네.
0: 그림에 뭐 칼질을 하다니.
1: 네. 네. So I was so surprised, and you too, crunchers, listening to it, must have been surprised that it wasn't painted, but it was actually a cut mark slashed by a knife.
0: 그런데 결코 어떤 폭력적인
1: 네.
0: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1: 네, and of course, it didn't have any violence-related intentions for that.
0: 그림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1: 네.
0: 제 어떤 마음가짐에 매스를 대서
1: 네.
0: 그 단층을 잘라내고
1: 네네.
0: 그걸 그 단층을 켜켜이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1: 네, 네. 마음의 단층을요.
0: 그렇죠.
1: So remember he's a painter who paints the human heart and mind, and if the canvas was his own mind and heart, he wanted to slice that mind, the layers that there are, layer by layer, and that's what he wanted to express by slashing his canvas.
0: 저는 이상향을 찾아서 남태평양 뉴질랜드로 갔고
1: 네.
0: 또 현재 무주 덕유산 기슭의 어떤 정적 속에서
1: 네.
0: 자연과 더불어서 관조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거든요.
1: 네, 네. All right. Well, in the past he went to New Zealand. Now he's living in 무주 near 덕유산, feeling all the nature around him as well.
0: 그런데 가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1: 네.
0: 어떤 TV 뉴스를 보죠.
1: 네, 네. So sometimes he goes to the restaurant, has his meal and looks at the news too on the TV. 네.
0: 그러면 지구촌 곳곳에서
1: 네.
0: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뭐 학살이라고 할 만큼 좀 무자비한 그런 행위들이 있고
1: 그렇죠. But he looks at the news and there are a lot of violence going on in the world. There are wars happening, almost like genocide even.
0: 최근 네팔에서 일어난 어떤 자연 재해를 우리가 뭐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And recently in Nepal there was that deadly natural disaster as well that we all witnessed.
0: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어떤 큰 나라가
1: 네.
0: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약자를 침략하고
1: 그렇죠. And also the country that is supposed to be a supporter of democracy and a representation of democracy is attacking weak countries these days.
0: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아요.
1: 네, and those elitists, people who call themselves elites, they do not

0: hesitate to make violent acts because of their greed and their selfishness.
1: 우리나라 역시 근래 어떤 급변 사태가 있지 않았나요?
0: 네. And even in Korea, we had some divide in society.
1: 결국 어떤 화가가 세상을 보는 감각이 제법 아주 예리하거든요.
0: 그렇죠. And artists, they have a really sharp eye when they look a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1: 결국 그 시장 자본주의한 물질적 욕망과 크고 작은 어떤 공동체 그 모럴 해저드가
0: 네.
1: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돼요.
0: And he feels that the market capitalization, greed, and moral hazard has come to a very serious state.
1: 작년부터 갑자기 지금에 다해 어떤 삶이
0: 네.
1: 아주 은밀한 삶이 과연
0: 네.
1: 이런 모든 그 세상의 삶에서
0: 네.
1: 의미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0: Oh, and he suddenly came to think, is my life and all the things I do, do they really have meaning in this world, in this current state?
1: 과거의 모든 나의 어떤 가치관이
0: 네.
1: 과연 옳은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0: And he really deeply thought about if his values that he had from the past was meaningful and valuable.
1: 그래서 제 마음의 어떤 심층을
0: 네.
1: 메스로 잘라내서 그 어떤 단층을 아주 면밀히 보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있었어요.
0: 네, 네. So he really wanted to look into himself, the different layers of his heart, his mind, and that's what he wanted to express on his painting.
1: 제가 어떤 칼잡이는 아니지만
0: 네.
1: 결국 작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0: 네.
1: 나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0: 네.
1: 칼질을 한 거죠.
0: So it was a way of expressing himself, slashing the canvas with a knife. But I would have been able to do it because I was so, I guess, nervous. You know, 근데 만약에 의도대로 안 배워지면 어떡해요? 저였으면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렸을 것 같은데.
1: 근데 사실은 제 작업이 항상 그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0: 네네.
1: 왜냐하면 일회성 이거든요.
0: 네, 네. 네,
1: 잘못하면 이제 버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So 네. his work, it's always like a series of that tension, and he's always like, you know, very nervous. So once he makes a mistake on the canvas, then you have to throw it away, right? 네.
1: 그래서 사실 연습을 많이 하고 긴장 속에서 배는데 이제 어떤 스릴이 있죠 또.
0: So he does practice multiple times before actually making that cut mark. And when he does that, there's that weird thrill that he feels as well because he can't make a mistake and it has to be done one time and in a very satisfactory manner. All right, well, what did you hope your audience to feel through your work then? 이런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그럼 관객들이 어떤 걸 느끼길 희망하셨나요? 보통은 되게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블랙, 네. 근데 그 대신에 관객들이 어떤 걸 좀 느꼈으면 하셨나요?
1: 제 그림이 보통 이제 어둡고
0: 네.
1: 또 어떻게 보면 우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 네, 네.
1: 예컨대 우리가 비틀즈 노래를 들을 때
0: 네.
1: 사실은 가사를 정확히 잘 몰라도
0: 네.
1: 그런 어떤 선율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So audiences often think of his black paintings as being very dark and very depressing as well. But, you know, take Beatles music, for example. When people listen to their songs, they feel really happy. They feel all those emotions, feelings through the music.
1: 네. 그래서 제 그림도
0: 네.
1: 어떤 이성으로

0: 보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어떤 느낌으로 느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So he wants to tell his audiences not just to look at his works with your eyes objectively and rationally, but just feel it, you know. Just soak in all the impressions, the feelings that you can get by looking at his paintings. Well,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for a song recommendation. So I wonder what song you have prepared to share with our crunchers.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작가님, 추천곡 들어볼 시간인데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0: 이명주의 바람의 노래.
1: 네. 네. Okay, so it's 바람의 노래 or the song of the wind by 임형주. 이 선곡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
0: 사실은 네. 가사 대응도 좋고 네. 또 곡이 어떤 고저가 심하지 않고 네. 아주 잔잔한 부분이 있어서 네. 평소에 가끔 듣는 노래죠.
1: 아. 작가님 그림과도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0: 아, 예, 그런가요?
1: All right, so let's enjoy this song. He chose it because it has beautiful lyrics and it's very calm, has a very calm melody. So do enjoy that and we'll be back after our music break. Stay tuned.

0: We're back. This is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artist Yang Gyu-jun, who is a Western-style contemporary painter of black landscapes. All right, continuing our conversation now, it's time to open up the second keyword, and I will open it.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wandering. All right, so I did a little bit of homework before meeting you today. Before becoming a full-time artist like you are right now, you taught at Seonhwa Arts High School for 12 years. Yeah, and then suddenly left for New Zealand. So I wonder what led you to make such a big decision. 제가 작가님을 뵙기 전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전업 작가가 되시기 전에 선화예고에서 무려 12년간 교직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뉴질랜드로 그러다가 이제 훌쩍 떠나셨는데 어떤 갈증 때문에 그런 큰 결심을 하셨던 걸까요?
1: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하나의 그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향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게 이제 컸다고 볼 수 있고요.
0: He had always this yearning for, I guess, an ideal sort of state that he had always thought of ever since he started painting, doing art. 네.
1: 예를 들어서 폴 고갱이 어떤 남태평양 타이티 섬으로 어떤 문명을 피해서 네. 어떤 원시적인 자연으로 갔잖아요.
0: 네. So for example, you know that famous artist Paul Gauguin, he went to the Tidy Island away from civilization too, right?
1: 그런 점이 있었고 또한 제가 국민학교 아마 저학년 때 네. 지도책이 있어서 네. 그 지도책 맨 아래 그 6.25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들의 그 국기가 있었어요.
0: 아. So in his elementary school, I think a lot came from his elementary school, but there in one of his textbooks, he saw a image of a map, and many of the countries had flags that helped in the Korean War. So if the country helped in the Korean War, you would see it on the map.
1: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주 짙은 파랑색 위에 네. 어떤 빨간색 그 별이 네. 몇 개가 이제 빛나는 국기가 있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아,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런 그 기억이 네. 나요.
0: Oh, and he came across this one flag. It's blue, but it has a few red stars on top of them, and that was quite impressive for him. 네.
1: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의 어떤 뉴질랜드 행이 네. 어떤 나의 어떤 카르마였다고도 네. 볼 수 있겠죠.
0: And so he sometimes thinks moving to New Zealand is sort of like his karma too. Interesting. 네.
1: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예술학교지만은 어떤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학과 과정이잖아요.
0: 그쵸. Now he taught in this art school, but although it's an art school, you always have to get ready to go into college, right? And this is a place where you prepare your students to go into college. 네.
1: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그 사실적인 묘사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루했고
0: 네.
1: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창의적인 그 교육 방식이 없었을까 하는 네. 그런 또 바람이 좀 있었죠.
0: 네, and he also had that hope to come up with more creative ways of teaching art, not just the fixed, repeated work of art that you need to learn and practice in order to go into college. All right, well then, when you first arrived and set up your canvas in New Zealand, did inspiration immediately start flowing, I wonder? 그럼 도착해서 캔버스를 딱 폈을 때 영감이 막 떠오르시던가요? 어떠셨어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영감이라기보다도 네. 아주 밝고 네. 태양이 장렬하고 푸른 바다가 있고 흰 구름 속에서 뭐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아름다움이 있었죠.
0: 네. Well, to be honest, he said he saw all that beautiful nature, the blue sea, the blue sky, and the white clouds, and the greenery as well. 네.
1: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라는 존재가
0: 네.
1: 땅을 굳건히 밟고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저의 정체성이
0: 네.
1: 증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 아, 네. But when he saw that new scenery, he thought as though he wasn't stepping on ground, but it felt as though he was floating and that his identity has really flown away. 네.
1: 그래서 이제 어차피 뉴질랜드 간 목적은
0: 네.
1: 전업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려고 갔으니까요.
0: 네, 네. So he initially went to New Zealand to become a full-time artist and to continue his career and life as a full-time artist, right?
1: 그림은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기에 그 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0: 아, 네. So surprisingly though, he did paint a lot of paintings in New Zealand, but there wasn't any painting that he could sign his name on.
1: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행객들이
0: 네.
1: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를 하죠, 보통.
0: 네. So tourists, if you go travel to New Zealand, we always say that's a beautiful country, right? I haven't been there, but I really do want to go see that nature as well. 네.
1: 그런데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풍경을 보고 어떤 감흥을 느끼고 정서적인 그 어떤 흡입력을 가져야 되는데
0: 네.
1: 뉴질랜드는 저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땅이 아니죠.
0: 아, 네. So as an artist, he has to find that impression. He has to be impressed and he has to absorb in all the feelings and the senses from the nature and the scenery. But he couldn't quite feel that from New Zealand. So it seemed as though it wasn't a good fit with him.
1: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컬처 쇼크가 많았죠.
0: 아. So because of that, he did experience some culture shock when he first went to New Zealand. 그렇군요. 생각보다 좀 달라서 놀랍기도 한데 우리 그럼 마지막 키워드 오픈하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third keyword now. Can you please open it for us? The third keyword is utopia. Well, while reading the pamphlet for your recent exhibition, I came across something you wrote, and it is in English. Where is this utopia? The path where I once chased rainbows as a child has become an endless journey of wandering. Now, has your idea of utopia, I guess, changed a lot from when you were first picked up a brush then? 이번 전시 팸플렛을 보다가 작가님이 직접 쓰신 짧은 글귀를 봤거든요. 이상향이 어디란 말인가요? 어릴 적 무지개 줬던 길이 정처 없는 방랑길이 되었네요 하셨더라고요. 처음 붓을 쥐었을 때 꿈꾸더니 화려한 이상향이랑 세월이 흘러 지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상향은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1: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어떤 이상향이라는 게
0: 네.
1: 사실은 막연한 어떤 환영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0: Oh, so he thinks that I guess utopia, that idea of utopia and something ideal seemed like a hallucination to him or an illusion even.
1: 지금은 그런 어떤 이상향을 내 검은 산수 그림 속에서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0: And now he is creating that ideal state, that utopia, through his black paintings now.
1: 그리고 때때로
0: 네.
1: 생각되지는 게 이제 내가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0: 네.
1: 내 그림 안으로 너무 깊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And at some point he thought maybe he is too deeply inside the world of his paintings, the black landscapes.
1: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어떤 치열한 작업이 네. 곧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또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0: 아, 네, 네. That's what he means by that is, even if though you work hard on some pieces, artworks, that doesn't necessarily link to some abundance economically, financially.
1: 어떤 그 보기 좋은 컬러풀한 네. 그림이나
0: 네.
1: 어떤 팔리는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제 삶이 좀 편했을지도 모르죠.
0: 아. So he thinks to himself, if he drew more colorful paintings that people like and that he could sell, that maybe his life could have been a little more comfortable, is what he thinks.
1: 그렇지만 이제 이 나이에도 어떤 타협을 하지 않고
0: 네.
1: 이제 매일 이렇게 붓을 드는 이유는
0: 네. So the reason why, although he has spent his whole life painting and he's continuing to paint with his brush, is because
1: 검은 산수의 어떤 화폭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0: 네.
1: 어떤 제 삶의 진실이 있다고 할까요?
0: And you can also find that truth. It's because you can find the truth of his life inside those black paintings.
1: 경제적인 어떤 고단함보다 저 자신을 속이는 게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0: 네, and 네. tricking yourself, lying to yourself as an artist and following or chasing money is something that to fear, you know. 네. Well, I think that is what makes him a very, very impressive sort of artist. 저는 그렇게 소신 지키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고 또 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1: 네, 감사합니다.
0: 저 얘기해봐 보니까 이제 며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with us today?
1: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0: 네.
1: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0: 아, 네. 저도 엿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So he really enjoyed this time with us today on Culture Crunch and he was able to reflect back upon his own mind and thoughts as well. Well,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Here is our last song. It's Love Wins All by IU. 작가님,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we'll provide that stage for our listeners and for that artist on our tiniest stage. Today, we sit down with two of the Pentacle members, Park Eun-hye and Park Jun-ho, in the studio. Yes,
1: hello! Hello, hello.
0: 혹시 팀 속 인사 이런 거 있어요?
1: 저희 구호는 따로 없고요. 네, 저희 그냥 팀 소개와 저희의 소개를 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펜타클 밴드. 저는 보컬 박은혜.
2: 저는 드럼 치는 박준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So like they don't have like an official like group introduction, but yeah, they did introduce themselves for today. We did get this information earlier, but they have been on Arirang Radio before. They were on Yohan's show not too long ago, but they are now here in K-pop for the very first time. Griffin says, for the first track we listened to, I've never heard this song before. Holy wow, I love it. Wow. 아까 첫 곡을 듣고 지금 바로 플레이리스트 추가 예약하신 우리 청취자분이.
1: Thank you.
0: Yeah, so our listeners are adding Shame to their playlist. So don't forget to add more. And we're going to get to know them even more today as we continue on with the interview. 일단은 두 분은 아리랑 라디오는 오신 적 있지만 여기 타이니 스테이지는 처음 오신 거잖아요.
1: 아, 처음이죠.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약간 게임도 좀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 프로필을 좀 약간 팩트체크하는 그런 파트도 있는데 사실 펜타클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뭐가 많지가 않아서 약간 오늘은 팩트체크보다는 약간 써내려가는 느낌으로 좀 채워놓을까 해요. Yeah. So there's not a lot of information on the members, so it's going to be a little hard for us to do our fact check. But I want to kind of fill out their portfolio if we can. So if anybody's taking notes, you can do that too. So you guys were on the college festival program in 2024. 이게 벌써 24년, 벌써 2년 전이에요?
1: 그렇게 됐더라고요.
0: 그렇죠?
1: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Okay, so that was in 24. 이거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1: 일단은 저희 펜타클이 이제 대학 동기로 이루어진 팀인데 저희끼리 그냥 음악 해보자 해서 모이게 된 팀이었는데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곡도 만들게 되고 근데 이 곡을 이제 또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그때 당시 좀 여러 가요제가 많이 나오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저기 가요제를 많이 나가다가 이제 한강 대학가요제가 이제 부활한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여기 우리 나가봐야 된다. 여기다 해서 바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0: Okay. So at the time, they were already, they're classmates. And so they went to the same school together, they're classmates. And that's how they came together. And, you know, they started writing their own songs and stuff like that. Like, we need to, you know, let people know who we are. And in this era, there was a lot of college festivals that, and just song festivals in general, that were starting to kind of get some traction again and like to come back. And then they heard that there were going to be, like, we were going to see like a new era of college festivals. And so they're

0: like, okay, we need to go on this show. And so that's kind of how they came to be. So let me figure out how you guys actually came together. 그러면 뭉치게 된 시점은 언제쯤이야? 대충 몇 년도, 몇 달, 어느 정도? 며칠까지는 아니겠지만.
1: 대충 2024년도쯤이 아닐까.
0: 그 해?
1: 네, 그때쯤. 아니다. 2023년
0: 3?
1: 중순쯤에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하면서 곡도 만들고 그렇게 좀 빌드업을 했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I love how Tuan's like, was it?
1: 가물가물.
0: 아까 그랬나?
2: 기억이 잘 안 나요.
0: So yeah, he was like, every time Eunice says something, he's just like, just kind of thinking along with her, like, wait, when was this? So she feels that it wasn't 2024, but maybe like 2023, like mid-2023 is when they were really starting to kind of like team up a little bit more and like officially start doing music together and like, you know, writing music and stuff like that. And what stuff? 자, 그럼 펜타클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우린 펜타클. 야,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뭐 후보들이 다른 거 있었어요?
1: 아,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없는 저희 멤버 중에 이제 기타 윤서라고, 윤서라는 친구가 낸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펜타클이라는 이제 단어가 다섯 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그런 통합성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딱 내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투표로 해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섯 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이 뜻에 저희가 다 꽂혔는지 네.
0: 바로 펜타클.
1: 네, 펜타클. 그래, 이거 하자. 투표로 해가지고.
0: So there was a member in the past by the name of Yunseo. He kind of came up with it. So they were taking ideas and whatnot, and they said that they were going to vote. And they, from what they know, pentacle means that it's five stars in one place, like gathered in one place. And so they really loved the meaning behind that. And so the members kind of unanimously voted for pentacle. And so they kind of just were that from there on. Because you guys like went to school together and everything, like I know that when you guys are music majors, it's something that is kind of almost like you have to eat, breathe, and live music. So was there a point where you guys are just like, okay, like we need to stop and like we need to take a break? 자, 펜타클이라는 팀은 이제 학교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면 정말 매일 음악과 함께 해야 하고 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과제는 내야 되고 발표는 해야 되고 네. 공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쉬지 않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음악을 아무리 사랑해도
1: 너무 달고 살아야 돼.
0: 그러니까 달고 살아야 되는 네. 어쩔 수 없는 그 과목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왜냐면 한 걸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제 팀을 하고 하면서 좀 멤버들만의 나만의 좀 오프하는 타임을 가질 때는 뭐예요?
1: 제가 음악을 하지 않을 때
0: 그러니까 그 음악에서 좀 나는 쉬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음악으로 또 치유를 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쵸.
0: 근데 진짜 나는 오프일 때는 진짜 오프일 수도 있어서
1: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잠만 잘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도 또 다른 예술의 종목이긴 한데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일기를 쓰면서도 또 다른 영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또 기대감으로 이게 오프인 것 같으면서도 오프가 아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쉬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일기를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오프일까요? 아니면 그때도 조금씩은 그래도 음악이 함께 할까요?
1: 저는 약간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ASMR을 정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ASMR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이제 노래 대신에 ASMR을 들으면서
0: 오케이. So for Eunice, she says that she draws, she sleeps sometimes, but she also writes in her diary, which kind of could build up to help in the future for her music, but it's not necessarily something that she tries to link directly. And I was like, do you listen to music on that off time though, when you would try to turn everything off? And she says, no, she actually likes ASMR. So she is a huge ASMR lover. And so like when she does stuff like that, she'll have like ASMR stuff going on in the background. 준원 씨는 특별히 뭐 있을까요?
2: 저는 사실 음악을 듣는 게 저는 쉬는 거거든요.
0: 아하.
2: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집중해서 듣고 분석하고 이게 전 너무 힐링이에요, 사실.
0: 오히려.
2: 네, 오히려.
0: 오.
1: 체질이다.
2: 음악을 안 하고 게임을 할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2: 게임을 할 때도 저는 음악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 거짓말치지 마.
0: 게임 진짜? 게임을 할 때도 네. 그 게임 안에서도 음악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 위에도 또 그냥 다른 플레이리스트가 뒤에서 재생을 할까요?
2: 게임 음악 자체를 줄여놓고
0: 오히려
2: 네.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0: 좀
2: 틀고
0: 틀고 네. Okay, so he's a complete opposite. He needs to off with music. He really loves to listen to different musicians and him kind of sitting there and like, you know, kind of dissecting the songs and stuff like that. That for him is therapy. Like that's his healing time. And he also likes to game as well. And I was like, but there's when you game, you have gaming music like in the background. Most games have gaming music. He's like, he'll probably turn the gaming music volume down pretty low and then he'll have his own playlist playing in the background. Online 이 게임 폰 온라인 콘솔
2: 보통은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합니다.
0: 네. Okay, so he's an online gamer. Just for factual notes in the future. We are going to get to know the members just a little bit more individually because I need to help fill out their profile. 우리 포폴리오 이제 프로필에 있는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MBTI.
1: 아,
0: 두 분의 MBTI는 그렇죠. 뭔가요?
1: 저는 반반이 있는데 이제 ENFP,
0: okay, ENFP,
1: ENFJ 이 성향이 약간 반반씩 좀 있는 것 같아요.
0: P랑 J가 반반이에요.
1: 네.
0: Okay, so she's an ENFP/J because she gets about like half and half with the P's and the J's. Okay,
1: yeah.
0: okay, okay, that makes a lot of sense. Okay, 준원 씨는
2: 저는 이제 INTP인데요. 확실히 I고 확실히 T고 확실히 P입니다.
0: Oh, okay. 네. So he says he's an INTP. He's like, there's no if, ands, or buts. So the I, T, and P part.
1: 확실히 T긴 해요.
0: She's like, yeah, he's definitely a T in that aspect. Okay, we're going to play a game with you two for today. 자, 두 분, 오늘 두 분만 왔잖아요. So they're normally, they have five members, but we only have two of them in the studio today. 두 분의 케미를 한번.
2: 않을 것 같은데.
0: 아, 네 오늘 저도 이거를 생각하고 사실 두 분의 그 SNS 보니까 그 다큐 영상들을 봤는데 그 톰과 제리를 비유를 하자면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맞출지는 잘 모르겠지만 So I was doing a little research and on their social media account they have a few videos of them doing a documentary and if we could do a definition of Tom and Jerry with members these two fit that category. So let's see if our balance game questions can come out. 작곡 천재 작사 천재 소리 듣기 3, 2, 1
1: 작사 천재
0: 아니 근데 이런 거는 팀일 때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 하나 하고 한 명이 다른 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2: 분담이 되니까,
0: 분담이 되니까.
1: 좋아요
0: 좋게 생각해야죠 이럴 때
1: 아직까진 좋아요
0: Okay, so when it came to composing and lyrics they did not match but that's perfect for a group because like one can do the other and they can totally be able to do that 자 이거는 이제 연주 또는 노래를 하실 텐데
1: 네.
0: ASMR 톤으로만 계속 하기 아니면 고함으로만 하기 이제 제일 큰 소리로만 하기 자 3, 2, 1
2: ASMR
0: 오오오오
1: 따라하지 마 뭐야
2: 노래는 근데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는데
1: 아니
2: 의외는.
1: 근데 아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철 성대가 아니에요.
0: 아니어서.
1: 네, 이게 저희 노래가 다 이제 파워풀하고 에너제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중간중간에 강약 조절이 있듯이 ASMR처럼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빡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오케이.
1: 근데 내내 고함을 지르면서는 저는 못해요.
0: 오케이, 오케이. So they both did ASMR and you can tell how close they are because they're like, stop following me. But the bickering is real. But yeah, she says that even though
3: though she does sing really high a lot of times, like she has the balance in their songs. And if there was not that balance, she probably would die, because if she had to sing like only high notes, she probabl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it. Okay. 공연을 이거는 조금 더 우리 보컬리스트에 적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드럼을 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공연을 하실 때 물 아예 없기 아니면 탄산음료만 있기. 자, 3, 2, 1
1: 탄산음료.
2: 탄산음료.
1: 오! 따라하지 말라니. 왜 자꾸 따라하는 거야? 오빠 물 없어도 되잖아.
2: 네.
3: 제가 아까 왜 톰과 제리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So you can tell why I said Tom and Jerry earlier. But yeah, they both decided to go with carbonated drinks. She's like, stop following me.
1: Stop following me.
3: Stop following me. 근데 공연할 때는 두 분은 좀 필수템이 좀 다를 것 같은데.
1: 아.
3: 필수템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1: 저는 필수템이 이제 물이에요.
3: 물이에요.
1: 네, 완전 물이에요.
3: Okay, so water for her. 네.
2: 저는 땀을 식힐 수 있는 무언가, 선풍기.
3: Mm-hmm. 아, okay. 네. Oh, yeah, it's definitely a workout, especially if you're a drummer. He's like, yeah, he has to have a fan, definitely, if he can. Okay, for the rest of your life, every selfie you take, you have your eyes closed, or every video is only of the backside of your head. 자, 모든 평생이요. 지금부터 평생. 모든 셀카 찍을 때 눈 감고 있기 versus 모든 영상의 뒷모습만 나오기.
1: What?
3: 자, 3, 2, 1.
2: 눈 감고 있기.
1: 아, 뭐라고?
2: 그러니까 모든 사진에 눈 감고 찍히기 대
3: 아니요. 셀카.
2: 아, 셀카만.
1: 아, 셀? 아.
3: 근데 모든 영상은 뒷모습만 찍히는 거예요.
1: 저는 모든 영상의 뒷모습.
3: 뒷모습. 오케이. 네.
1: 뭐였지?
3: 셀카?
2: 난 셀카.
3: Oh, okay.
1: 셀카?
3: So he says pictures for selfies and she says video. 이유는?
1: 아니 그래도 셀카인데 이제 얼굴을 담는 건데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눈이라고.
3: Oh, okay. So
1: 눈이 감으면 무슨 소용이야?
3: Okay, so she feels that the eyes are the most important part, especially if it's a selfie. She would probably not like that. So yeah, that's why she... 준영 씨는 왜 셀카였어요?
2: 일단 영상의 뒷모습만 나오면은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3: okay.
2: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는 셀카를
3: okay. So he says like if you only see the back of somebody's head or when they do a video, like you can't even tell who they are. So it's like what's the point? And so he feels that a selfie with his eyes closed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Okay. 두 분이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 떨리네요.
3: 더 최악을 골라주시면 돼요. What's the worst? 잠수 이별? Versus 환승 이별.
1: 아. 잠깐 10초만
3: 자 최악이에요.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오케이. 3, 2, 1.
2: 환승.
3: 어, 안 맞아. 오케이. Okay, so these are different. 오케이. 자. 저 이거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 잠수 이별. 고르셨죠?
1: 네.
3: 잠수 이별은 몇 시간부터가 잠수 이별이에요.
1: 그러니까
3: 대부분 이 잠수 이별은 통보를 하고 잠수를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혜 씨는 몇 시간, 24시간, 48시간, 몇 시간이 연락이 안 됐을 때 아, 이거 잠수 이별인가를 하시나요?
1: 48시간. 네.
3: Okay, so for her, going MIA is 48 hours. If he does not contact her within 48 hours, she's like, oh, I think he's gone MIA. I think he ghosted me. Okay. 자, 환승이별. 환승이별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자, 환승이별은 나랑 헤어진 시점부터 며칠, 몇 달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오버랩? 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랑 헤어진 날 바로 다른 럽스터그램이 올라간다든지.
2: 저는 오버랩이 환승이별이라 생각을 해요.
3: Okay, 네. okay, 네. okay. So he feels that the overlap is definitely for a transfer love, and he feels that is the worst. Okay, we have another one. Well, 공연을 하시는데요. Every time you do a live stage, your in-ear is delayed 1 second versus your beats are random through the entire performance. 라이브마다 모든 공연이에요. In-ear 1초 딜레이 versus 반주 속도 랜덤.
1: 그러니까 반주 속도가
3: 그러니까 랜덤? 한 곡에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정상이었다가 자, 3, 2, 1.
1: 아, 잠깐만. 아니, 1초 딜레이는 모든 곡이 다 1초 딜레이인 거죠. 차라리
3: 하나 둘 셋
2: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3: 아 제 괜찮은 거
2: 더 괜찮은 거
3: 더 괜찮은 거 자 3, 2, 1
2: 랜덤
3: 딜레이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안 맞는다
3: she says a delay for one second

0: now, he will be able to like find his place later on. So
1: 아주 예리한 걸 하나 캐치를 했는데요. 방금 우리 은혜 씨가 사투리를 썼나요?
2: 어떻게 아셨지?
0: Griffin, one of our foreign listeners, is like, did she just use 사투리?
2: 저 썼나요? 나도 의식까지 못한 건데 어떻게 아셨지?
0: 사투리 어디?
2: 언제요?
3: 방금 쓴 것 같지 않아요?
1: 언제요?
2: 아 그런가?
1: 언제요?
2: 아, 너무 예리하신데 이걸 어떻게 아시지?
1: 어디? 오.
0: 지역이?
2: 아, 저 대구.
1: 아, 대구. 대구. Okay, she's Colorful from 대구. 대구. She's from 대구. That's where the accent is. 아. Oh my goodness, look at that. 오. Okay, so what we're going to do is get a chance to hear our first live. 일단은 첫 라이브를 들을 건데요. 으라차차라는 곡을 리메이크를 하셨죠?
2: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이제 가져온 럼블피쉬 선배님이 으라차차 리메이크 앨범 펜타클 버전으로 네, 정말 따끈따끈하게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네요.
0: 아, 영광이에요. 오케이, 자,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0: Okay, so we get a chance to hear 으라차차. So Pentacle actually did a official remake of this track, and they get a chance to show off their own version of the song and their own little pizzazz in it.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his is like a brand new song. It's the first time she's singing it on radio. Yay! So I think she is ready. 준비됐을까요?
2: Yeah, yes, ready.
0: Okay, let's go.

0: I love my job. Okay, so we have Pizzico in the studio. Two of the members are here today, and we get a chance to get to know them just a little bit more. It looks like that Benny was loving your voice. Aaron's also saying beautiful vocals as well. 바로 질문도 실 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커버를 하실 때 네. 지금까지 제일 좀 즐겁게 하게 되는 좀 제일 최애 커버곡.
1: 최애 커버곡.
0: 네.
1: 으라차차가 아닐까?
0: 아, okay. That's a smart answer. Yeah. So she said 으라차차 because they've been doing a cover and now they actually made a remake and now it's officially their song. So I don't forget to go check that song out too. Okay, I have a few questions about the recording process. We've got 이봉봉님은 너무 잘하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왔고요. We got a standing ovation and Griffin says she's so good, right? She's so amazing. Okay, so as you guys are a team, who goes into the recording studio first? 밴드잖아요.
1: 네.
0: 뭐부터 녹음해요? 드럼?
2: 보통은 드럼부터 녹음을 하는데
0: 오!
2: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보컬부터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악기들을 녹음했던 것
0: 진짜요?
2: 같아요.
0: 네. 이번 곡은?
2: 네.
0: 오! Okay, so normally the drum goes in first. So Tunwan is the one that normally goes into the studio first to put the track down. But then this song, the recent one that they just released, which is 으라차차, the remake, she did the vocals first. And then the members kind of just went back into the studio and were able to record around it as well. 그리고 주로 곡 작업할 때는 이렇게 베이스부터 쌓아놓을 때가 있는데 이제 뭐 기타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스라인이 될 수도 있고 탑라인이 될 수도 있고 드럼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합주를 하시거나 하실 때 뭐부터 좀 잡혀요? 곡 쓸 때? 그때그때 다를까요?
2: 쓸 때는 보통 코드랑 멜로디를 동시에
0: 좀 쓰는 네, 스타일
2: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멜로디가 다 정해지면 반주를 일단 완성을 시키고
0: okay.
2: 마지막으로 작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는.
0: 오, 작사까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멜로디부터.
2: 네.
1: 그렇죠.
0: Oh, okay. Well, that's actually a really cool process. So they actually kind of go with the chords first, and then they'll kind of think of the top line or the melody, and then they'll start building off the lyrics, and then you know, kind of everything else with their tracks as well. That's actually really cool. 두 분은 음악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1: 본격적
0: 시작.
2: 저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전공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원래 했었는데
0: 네네.
2: 축구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이제 실용음악 학교를 운영하셨거든요.
0: 그래서
2: 자연스럽게 그냥 입학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Uh-huh. Oh, look at that. Okay, so Tuno says that for him, it was kind of natural for him to join in junior high. So what happened was he did soccer when he was younger, or football. And then his father owned a music school. And so he kind of just naturally fell down that rabbit hole of music. 근데 악기가 정말 많은데, 그냥 원래 드럼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사운드에 좀...
2: 원래는... 피아노를 축구할 때도 피아노를 계속 하긴 했었는데
0: okay.
2: 아무래도 축구가 활동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그땐 드럼이 재밌었나 봐요. 네, 시작할 때는. 네. 그 재밌어 보여서 그냥 드럼을 했던 것 같아요.
0: Okay, so yeah, he did. He's typical Korean young child because all the moms take you to piano classes. So he did piano all the way up until junior high. But he, you know, because soccer is also very like outgoing sport. He thinks he just really liked the fact that it was so energetic, so it kind of just stuck with him through that. As a vocalist, 은혜 씨는 언제부터?
1: 아, 저는 노래를 어린이집 때부터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Okay.
1: 어린이집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가

0: 교회에서 찬양대회가 있는데 매년마다 그걸 나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학원에 가서 노래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1: Okay, so she was always going to like talent shows at church up until like from a baby all the way up until like sixth grade. And then around sixth grade, she was just like, you know what? I think I'm going to start doing this officially. And then she started like taking vocal lessons and stuff like that. 저는 사실 은혜 씨 이제 그 대학가요제 이제 영상들이나 이제 공연하시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혹시 소리를 배우신 적은 없 쓰신지
0: 소리요? 어떤 소리?
1: 국악, 국악.
0: 아, 국악이요?
2: 판소리.
1: 판소리. 아. 왜냐면 그 울림이라고 하죠. 아. 그 열려 있을 때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0: 아, 진짜요?
1: 어렸을 때부터 혹시 국악을 안 하셨나 했었는데.
0: 완전 국악은 완전 저랑 관계 없는.
1: 아예 없구나.
0: 네, 완전 배우지 않았고 오. 저는 대신에 중학교 때 성악을 잠깐 배웠어요.
1: 그랬군요. 네. Okay, so look at that. So I was like, when I was listening to her voice, when she does a lot of performances, I was really curious if she ever did like 국악 or you know like traditional 소리 in Korea. She's like, nope. That very far from it, but she did do a few classical, more opera style vocal lessons when she was in junior high. So that might be one of the reasons why she has some deeper vocals. 멤버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뭐 커버곡들이라든지 경연 때 이제 했던 곡들 보면 옛날 곡들이 진짜 많거든요.
0: 네, 그렇죠.
1: 멤버분들이 원래 좀 그런 음악을 많이 듣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좀 알게 된 곡들이 좀 많을까요?
0: 그 대학가요제 때는 이제 저희가 그 곡 선정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추억을 건드릴 수 있는 곡이면 좋겠다 해서 그때 좀 많이 서치해보고 많이 이제 찾아보고 이제 좀
1: 연습하고
0: 네, 연습을 했던 케이스지. 근데 각자의 성향이 음악적 성향이 다 달라서 사실 뭔가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선호하는 좋아하는 노래 장르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각자 다 달라가지고
1: 네. 오케이. 근데 그게 그걸로 하기에는 진짜 너무 자극을 잘 하셨거든요. 왜냐면 제 나이 또래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이 멤버분들이 알 노래들이 아니네. 근데 너무 마치 내 플레이리스트에 무한 반복되는 느낌으로 너무 잘 소화를 하셔서.
0: 네.
1: 오케이. So the songs that they did during college song festival were like all songs from like my era and before. And so I was like, do y'all listen to that kind of music or was this, and they're like, no, they really did a lot of research and stuff to try to tug on a lot of heartstrings during the competition. So they were kind of going through a lot of the classics at the time. The members actually listened to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usic. And so it is diverse. And I was like, well, you guys did a great job because you definitely were able to make that a kill with all the memories because I was loving it as well. 그러면 좀 다양하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두 분은 어떤 음악 스타일을 좀 주로 듣는 편인가요?
0: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팝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J-pop도 좋아하고 R&B, 소울 이런 거 뮤지컬 다 좋아해요.
1: 다 okay. 네. So she listens to everything. Pop, J-pop, musicals.
0: Yeah.
1: Like she has a millennial playlist. She'll listen to all types of genres on her playlist. 우리 주현 씨는 어떤 장르를 주로 좋아해요?
2: 저도 사실은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가끔 인도에서 나오는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2: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시기별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근데 최근에는 컨트리 팝? 이런 게 좀 많이 끌리더라고요.
1: Okay, so yeah, he listens to everything. He even listens to like music from India. So he goes through these different seasons. And these days, he's kind of into country pop. So he loves t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genres if he gets a chance to get his hands on it. When it comes to the members in general, who is the foodie? 멤버분들 중에서 맛집 잘 알고. 좀 맛 조합도 좀 잘 알고
2: 사실 저희의 그 단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희 은찬이가 한 듬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맛집을 고를 때마다 은찬이에게 이제 찾아봐라 하는 편인데 그 은찬이가 지도 앱을 딱 열면은 거기에 이제 표시해둔 체크된 표시가 120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는 밥 먹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1: Okay.

0: So Untan, if you guys see the pictures of him, they remember Untan is a little bit more on the stockier side, and he apparently has like everything organized. So like if they are going to a specific place and they need to like open a map, like he already has stuff there. So he's definitely the person to do. Oh, 멤버 중에서 제일 유머러스한 유머 감각이 좋은 멤버. 없군요.
1: 약간 제가 봤을 땐 약간 한 명씩 다 약간 유치한 감각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시덥지 않은 말 좀 많이 하고, 저희 멤버 기타 치는 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게임을 계속 막 이렇게 많이.
0: 아,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비슷하게 하는 거야.
1: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돼요.
0: 아,
1: 네, 그냥 본인이 그냥 지어내는, 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만드는.
0: So he thinks like everybody's a little cheesy and childish in their own way. Junwon has his own random questions and sense of humor, and then Yunseo also comes with these really random balance questions, like, oh, like stuff that I asked earlier. It's like, no, those are fun. His is just random. And so for that, she feels that everybody kind of has their own in there. Since you guys have been on the show and you guys have actually been dropping music, has there been a moment yet that you were just like, oh, wow, I think I'm a singer? 혹시 이제 가요제 나가고 이제 노래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이제 했을 때, 가수구나. 나 가수인가? 약간 이렇게 좀 한 번 정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 거든요.
1: 네, 네, 그렇죠.
0: 뭐 예상치 못하게 막 카페를 갔는데 우리 노래가 나온다든지,
1: 아.
0: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아니면 뭐 엄마 친구분이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오셔서,
1: 아.
0: 뭐 그랬다든지.
1: 네, 네, 네.
0: 혹시 두 분 있었었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으로는 항상 내가 가수다라는 생각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큰 무대 섰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지인분들이나 이제 좀 오랜만에 만난 분들 다시 또 뵈면은 사인해달라고 막 엄청 막 그러시는 그때, 아, 그래도 나 가수구나. 사인하는 가수구나. 이렇게
0: okay.
1: 생각했었죠.
0: Okay, so for herself, she kind of has this mentality that she really is a singer, like especially when she goes on stage, because that's the kind of like persona that she needs to lock into. But like then when she meets people that she hasn't seen in a while, or like her mom's friends or family or stuff like that, and they're like, oh, can I have your signature? Then she's like, okay. What did you say then?
2: 저는 사실 방송 끝나고 별 기대가 없었는데, 저희는 학교를 다니거든요. 학교를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면식 없는 후배들이 펜타클이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에 노출이 됐구나.
0: Okay, so yeah, Junwon says that they're still going to school, and so sometimes, like, since the show ended, he didn't really think much of it, but then all of a sudden, like, he would go back to school, and like sometimes the juniors were like, oh my god, it's Pentacles, and so they're like, oh, okay, I guess like people know who we are now. We do get a chance to hear another track, and you're going to be doing a cover for us.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1: 아, 저는 또 다른 곡으로 로제 선배님의 Number One Girl이라는 커버곡을 준비했습니다.
0: Okay, so I'm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drink some water and get ready. 물 마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So we have Pentacle, two of the members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getting to know them just a little bit more. We do get a chance to have her sing live for us. It's a cover of Rose's track of Number One Girl. And I think she's ready. 준비됐을까요?
1: 준비됐습니다.
0: Okay, music cue.

0: 오케이. 막 구독해놓고 막 좀 좀 네. 다양하게 들으세요?
1: 아, 어, 좀 고정적으로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아. 하는데 어, 약간 좀 고전적인 ASMR 좀 좋아해요. 옛날 영상 어떤 약간 ASMR기에 예를 들면 약간 초창기 어떤 그런 영상들 좀 오래된 ASMR 영상들 이런 거 정주행하는
0: 오 오케이 okay. So she likes to go like old school. She likes to go back to some like ASMR videos like when like YouTube first started, like ASMR first started coming out. She has a few that she's like subscribed to. She likes to go through a couple of those. Like she'll binge listen to them in any situation if she can. Do you guys have a routine before you guys go on stage? 팀으로서 혹시 루틴이 있을까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1: 아, 이것도 저희가 다 제각각이긴 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또 종교가 기독교라서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준원이 오빠는 어, 여기저기 좀 나다니면서 시비를 걸면서 좀 긴장을 푸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기타 치는 윤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덥지 않은 밸런스 게임 늘어놓으면서 긴장 푸는 것 같고 그리고 은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대기실에 가면 그 약간 간식들이 세팅돼 있거든요. 그거 이제 까먹으면 항상 까먹으면서 네 그런 풍경이 떠오르네요.
2: 나눠주진 않아.
1: 아 나눠주진 않아.
0: Okay, so for her, she prays before she goes up stage. Junwon kind of goes around just like talking to people, but also starting stuff with the members that he talks to. The guitarist earlier we talked about, you know, he gets a chance to like do random balance game questions for whatever. And then Eun-chan is also probably finding the snacks around there. He doesn't give you any, but he's gonna probably be eating those as well. 지금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펜타클을 완전체로 K-pop에서 다시 보고 싶어 하는데 뭐 올해의 계획 중에 혹시 뭐 새로운 싱글 발매나 뭐 물론 신곡이 방금 나오긴 했지만 네. 아니면 뭐 공연 소식이나 아니면
1: 안 그래도 저희가 또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공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30일 엑스칼라에서 하는 이제 저희 펜타클과 그리고 대학가요제 팀의 더티슈 밴드와
0: 네, 얼마 전에 왔었어요.
1: 아, 정말요? 아, 뭐야. 네, 더티슈 밴드와 그리고 소란 선배님
0: 네.
1: 같이 하는 풋프린트 공연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1: 네.
0: Okay, so it looks like I'm glad that I asked this. So, first of all, on the 30th of October, so this month, they're teaming up with Dirtyshu, who was in the studio with us not too long ago, and Soran, and they're going to be doing a performance that night. So you guys might want to look into that as well. It's on the 30th of this month, so you might want to check that out as well. Well, if all else fails, we're trying to make a special and then try to bring them back in the studio. 뭐 안 되면 뭐 신곡 안 나오면 뭐 우리 무슨 특집 하나 해가지고 그냥 펜타클 다시 불러야죠 뭐.
1: 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아요. Very good.
0: She was like, okay, yeah.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1: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와, 아니 일단 이렇게 또 글로벌하게 이렇게 또 이제 뭔가 소통을 하면서 라디오를 하니까 되게 또 색다르고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네, 깨달으면서 오늘 또 너무 즐겁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0: Okay, so she said she had a lot of fun and she loves it. It's global. She's like, man, I need to work on my English. But she did have a lot of fun today. 준원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도 오늘 일단 했던 얘기 중에 반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도 영어 공부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 또 너무 편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Okay, so he had a lot of fun. He didn't. He couldn't understand half the English that I was saying today. So he's like, "Yeah, I think I need to work on my English too." So what we're gonna do is say goodbye for today. Pentacles track, their remake or cover of 못다핀 꽃 한 송이 or Flower That Didn't Bloom is gonna be the track that we say goodbye with,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0: Bravo. That was an acoustic version of the Megahead track Monster, everybody. Wow. 아, 진짜 저희 아카이브에 좀 박제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아, it was incredible. 갑자기 진짜 모든 조명과 이게 스팟라이트를 딱 받는 느낌이어가지고 몰입력이 어마무시하네요.
1: 감사합니다. 이 어쿠스틱 버전만 약간 매력인 것 같긴 해요.
0: 어, 진짜.
1: 네.
0: 어, 원곡은 사실 좀 더 비트도 있고 유쾌하고 조금 더.
1: 맞아요.
0: 근데 어쿠스틱으로 들으니까 좀 괜히 씁쓸하네요, 되게 기분이.

0: 그러세요?
1: 자주 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매주 그 투어 하시겠습니다. In between this touring schedules, you can definitely pay a visit to our studio. We have Mochi Onising. I'm so envious of Johan now. I want the front seat. 지금 제가 너무 부럽다고.
0: 아, 여기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1: Elden said you can come right there to the front row. Of course, everybody, again, you can always go meet him at his tour. So make sure to go check out the touring schedule. 자,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나눌 것 같아서 제가 금방 한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올리신 또는 발매하신 곡들의 앨범 커버가 되게 독특합니다.
0: 네.
1: The recent releases that he's made has very interesting album cover art. 뭔가 영화 포스터 같기도 하고 어떤 뭐 예전에 뭐 마블 시리즈 같은 코믹북 느낌도 나긴 하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시리즈 명이 코믹북 시리즈더라고요.
0: 맞아요.
1: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comic book series that you have been releasing lately?
2: Mm-hmm. So that EP, it goes to EP.
1: Okay.
2: So I was planning to like each series have their own stories.
1: Oh.
2: So that goes to, for now, it's released like third episode.
1: Okay.
2: And it's gonna be like fourth and fifth in this like October and December.
1: What?
2: So during the tour.
1: Oh.
2: 그래서 이 세 번째 EP인데요. It will be like third EP for me. And the first, like the character. 저를 굉장히 닮은 캐릭터가 나와요.
1: Oh, there's a character that looks just like him.
2: Yeah, just like me. Like the piercing까지 똑같아요.
1: Oh, even the piercing.
2: 지금 없구나. 네. 오늘 빼고 왔어요.
1: He's not wearing it today.
2: Yeah, 그 피어싱까지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는 엘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Okay.
2: 그 엘든이 카툰 월드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에요.
1: So it's literally Elden entering the world of a comic book
2: yep.
1: and meeting people and fictional characters. 그 한 12번째 시리즈에 그 캐릭터 요한 하나 넣어주시면
2: 아,
1: 제가
2: 좋습니다.
1: 감사히도 거기서 라디오 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I'm like, can you please put me in your story, in your universe? I would love to host a virtual radio show in the comic book.
2: 그래서 이제 10월 달 투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또 노래가 나오는데요.
1: Okay.
2: 그게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가 될 거고 이따가 오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미발매된 곡이에요.
1: Awesome, everybody. In October, with the kicking off of his tour, he'll be releasing the fourth song for this comic book series, and he's gonna give us a little bit of a snippet of that song later on during today's rehearsal concert.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 곡을 또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I love this song.
2: 네.
1: It's called Tango.
2: The episode one.
1: Episode one of the comic book series, everyone. Yeah. Again, there is a character that looks just like Elton. I guess this is like the opening of that comic book series, right?
2: Yeah.
1: 바로 한번 가볼까요?
2: 가보시죠.
1: All right, here it goes, everyone. Elton with Tango.
3: You always do the tango. I'm stuck inside of limbo.
2: So you should sway like this.

0: And yes, everybody, that was Tango. 와, 잠시 저기 남미 갔다 왔습니다, 방금 다들. Everyone was traveling in South America. As we're, 지금 무슨 부에노스아이레스 갔다 온 것 같아요.
1: 아, 여기 나와가지고 탱고를 출까 했었는데.
0: 아, 여러분 투어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춤추시는 엘더님을 마음껏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네. 꼭 한번
1: 준비해 가겠습니다.
0: 꼭 Tango. 한번 가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He's like, I was just about to dance in front of the camera. I'm like, if you go see him and attend this concert, of course you'll see him swaying along this track. 너무 멋있어요,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아니 그 가성이 어마무시하시네요.
1: 아, 근데 지금 약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가성 예쁘게 안 나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0: 그 예쁘게 안 나온 게 섹시합니다, 굉장히.
1: 아, 그런가요? Yeah. 아, 약간 그 잠긴 목소리가
0: yes,
1: 좀.
0: Yes, yes, yes, yes. Oh. His falsetto due to allergic reaction is a little bit off, he just said. But I'm saying like that kind of doubles the charm. It was very sexy, wasn't it?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박수 남겨주고 계십니다. We have so many people loving the song and the performance. Stephanie says, 이제까지 아이 컨택한 아티스트는 없었는데 정확히 절 봤다고요? Saying there were not many artists who actually made a direct eye contact. And she's saying, Elden saw me. We met through the show today. Loving it very much. We also have Marzo saying, 벌써 잘 춘다. Saying she's already swaying in a very professional way. Oh. 춤 잘 추시죠, 솔직히.
2: 아니에요.
0: 좀 추실 것 같아요.
2: I'm a dancer.
0: I can so tell that you're a dancer.
2: In my house, just in my house.
0: In your house?
2: Yes.
0: Okay, everybody. Once again, that was Tango by Elden. 저희가 지금 제가 맞다면 코믹북 시리즈로 달리게 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바로 다음 곡은 또 Run and Gun이라는 곡이죠.
1: 맞아요.
0: 이 곡은 어떤 뜻이 있나요?
1: Run and Gun이 약간 제가 그 FPS 게임을 좋아해요.
0: 오.
1: 그거를 할 때 제 친구 그 이렇게 약간 도망가면서 쏘는
0: 네.
1: 거 있죠.
0: 네네네.
1: 그 후퇴하면서 쏘는 네. 거를 러닝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1: 좀 그게 약간 제 주특기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뭔가 어그레시브한 음악 만들고 싶은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제일 어그레시브한 액션이 뭐지? 했을 때 아, 러닝 건이다.
0: 오.
1: 그렇게 생각을 해서 러닝 건한 노래 만들게 됐습니다.
0: 아니 되게 멋이 뚝뚝 떨어지세요.
1: 아 정말요?
0: 말씀하시는 데 되게 멋있네요.
1: 아, 그렇죠.
0: 저희 작가님도 밖에서 멋있다고 진짜
1: 감사합니다.
0: He's such a cool man. Running gun, everyone. Apparently, it's a skill that you can actually use when playing FPS game, first person perspective game, shooting game more likely, where you're running away and retreating while shooting.
1: Yep.
0: And he wanted to make an aggressive, powerful song. And he's like, "What's the most aggressive action that I can actually try?" And he was like, "I'm actually really talented in playing the game and running and gunning at the same time." Yep. And that's where he got the idea. 벌써 Marzo님께서 run and gun, run and gun. Run and gun이라고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떼창 해줘야 된다고.
1: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떼창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공연장에 오셔서 아. 떼창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훌륭한 PR까지.
1: 네.
0: Saying fan chance impossible here, so you gotta come over to the concert for this fan chant.
1: 네.
0: 자, 그럼 바로 저희 공연장에 있는 걸로 상상하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everybody, imagine yourself attending his upcoming concert. Fan chant along as you listen to this live performance, Elden with Run and Gun.

0: Bravo.
1: Yes.
0: Oh my. I'm getting chills. 저 지금 약간 진짜로.
1: Can you feel it?
0: 진짜로. I got goosebumps. Like it's not even funny.
1: Yes.
0: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약간 이래도 되는 거예요? My goodness, everyone. That felt like Joker.
1: Oh, yeah, yeah.
0: That felt like
1: exactly.
0: Joker,
1: like,
0: seriously.
1: Like a villain vibe, right?
0: Exactly.
1: Yes.
0: And you suddenly became a different person. 완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1: 약간 랩을 해야 돼가지고.
0: Oh my goodness, everyone. I'm getting chills so bad. We have so many comments coming in. Wah, going running gun, running gun. 해주시고 계시고요. We have Yana saying his breathing through the song is 너무 섹시해요. So sexy indeed. Stephanie says 채팅을 잠깐 멈춤. 영화 하나 봤음.
1: Oh.
0: I stopped typing comments. It feels like I just watched a movie. 환희께서 진짜 콘서트 온 것 같았어요 방금이라고 하십니다.
1: 아, 좋습니다. It's kind of like a Mad Max, right?
0: It really is, yeah, man. Yeah. You get that adrenaline rush.
1: Yeah, yeah,
0: yeah. 일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참고 계세요, 지금?
1: 아, 저 지금 진짜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된다.
0: I can so see him standing up.
1: 기타가 쓰러질 수도 있고.
0: 아, 자칫하면 공연하다가 기타 부시겠어요.
1: 아, 한번 할까요? 마지막 공연 때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0: 너무 신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 can so see him maybe even destroying his guitar on stage due to this energy. He's like maybe on the last show. 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1: 감사합니다.
0: 그만큼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어서 서둘러 바로 다음 곡을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1: 네,
0: Juliet.
1: Juliet.
0: Juliet. 이 곡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 노래는 이제 그 이 스토리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이어져요.
0: 네.
1: 이 조금 조금씩 이어지는데 약간 이 노래가 사랑으로 치면 되게 클라이맥스예요.
0: 오.
1: 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표현을 한 건데 제가 여기 마지막 가사가 어떤 게 있냐면 I ain't no Romeo but I give you everything.
0: Okay.
1: 그게 약간 저는 로미오가 아니잖아요. 저는 네. 이 스토리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0: 음흠.
1: 이 주인공이 아닌 나지만 너를 위해선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어. 나의 줄리엣.
0: 아.
1: 이렇게 말하는.
0: Romantic.
1: Yeah.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엘던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0: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제 네 번째 네. 편을 기대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오케이. Okay.
1: Okay, big spoiler가 될 수도 있어요.
0: Awesome. So 네. everyone, this is a third song for the comic book series. The lyric says, I ain't a Romeo, but I'll give it to you all because you are my Juliet. He says that this is a climax of that romantic plot within the comic book series. And at the end of the music video, Elden dies.
1: Yes.
0: And that will lead on to the fourth release that's happening very soon. 자, 바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Everybody. Here goes the romantic tune coming from Elden, Juliet.

0: And that was Juliet by Elton. 와, 미쳤네요, 진짜로.
1: Yes.
0: Our listeners are saying this is crazy. 화스 아까는 귀만 녹았는데 이젠 심장까지 녹아버림. Saying, you know, back just before my eardrums were melting, but now my heart is also melting. And people are loving your eye contacts.
1: Really?
0: 예.
2: 아,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뭔가 여기 분위기가 편해가지고, so such a, like a comfy vibe, right?
0: Right, it's very cozy, isn't it?
2: Yeah, yeah, yeah, yeah.
0: And he's having a lot of fun making eye contact. 저희 다음 프로그램 진행자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반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Our next program, SJ is also saying, I'm in love with this musician. Loving it very, very much. 다 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진짜 올라운더 뮤지션이신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감사합니다.
0: A true all-rounder musician. 사실 들으면서 지금 되게 질투나요.
2: 아, 정말요?
0: I'm so jealous of this immense talent that he's showcasing today. It's unbelievable, 진짜. 아, 시간이 진짜 다 흘러서 너무 아쉬울 지경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이 남아있다 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게 모든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곡인 것 같습니다.
2: 네.
0: We have one last live performance left. 어떤 곡일까요?
1: So this is my unreleased song right now. And it's gonna be work released at October 15th.
0: October 15th.
1: Yeah, so in maybe 6 p.m. KST.
0: Okay.
1: So hold on.
0: Hold on, hold on, everyone.
2: 그리고 요거를 여기서 이 모든 이 앞에 애니메이션 애니 그 뮤직비디오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비밀들이 여기서 다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요 뮤직비디오를 정말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촬영도 다 끝났고 지금 편집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0: Okay, everyone. So this next song is going to be released on October 15th.
2: Yeah.
0: And he says, in this music video for this specific song, you can see many of the stories kind of unfolding at the end. As we just listened to, he sang Tango, Running Gun, and Juliet. It's all a continuation of his universe. And there's a whole load that's being uncovered through this song that'll be released in 2 weeks' time. 제목도 심지어 피날레입니다.
2: 맞습니다.
0: 오늘 스포일 해주시는 건가요?
2: 맞습니다.
0: He's gonna spoil it for us, everyone.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네.
0: 이렇게 좋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 딱 그 인트로부터 바이브가 나오거든요.
0: 네.
2: 그 atmosphere를 느끼면서 You guys have to feel that the whole atmosphere of that intro.
0: Okay.
2: Yeah.
0: So it's gonna capture you right away.
2: Yeah.
0: 다들 눈 감고 들으십시오. Everybody close your eyes and enjoy this song. 아, 지금 머소님께서 대박 기대돼요 미쳤다 saying I'm so excited for this. 바로 한번 가볼까요?
2: Let's go.
0: Alright everybody, here it goes. It's a snippet of the upcoming release coming from Elton October 15th. This is Final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is segment is called Meet You Up. Let me introduce today's guest. He's an artist who made his solo debut with a truly unique charm. We're joined by Jisung from QQQ. 자, 오늘 나오신 분이죠. 대체될 수 없는 매력으로 무장한 솔로 아티스트 지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Well, good to see you again. 아, 너무 오랜만에 봬요. It's been a while, man.
1: 뭐 요즘 뭐 저는 너무 하루하루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0: 오케이.
1: 네. 첫 솔로로 돌아온 지성입니다.
0: Okay, so I've been appreciating every single moment of my life so far, and I recently made my return or comeback with my first ever single as a solo artist. Well, we're gonna talk everything about it shortly, but before we do so, let's go through some comments on YouTube.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유튜브 제가 댓글 몇 개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대답을 좀 해주셔도 괜찮으실까요?
1: 네네.
0: 자, 이거부터 해봐야겠어요. YJ81.9님이 오늘 왜 이렇게 예쁘심? Why are you looking so pretty today?
1: 아, 제가 어제 그 닭가슴살이랑 계란만 먹은 효과가 오늘 나타나네요. 제가 이날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어제 그렇게 지금까지 배고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0: 아니, 의도적으로 살을 빼는 거예요?
1: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관리가 이제
0: 대단하다. So matter of fact, I'm constantly on diet to take care of how I look. And yesterday, I only had chicken breast. And what was the other thing? 다른 게 하나가 뭐였죠? 닭가슴살이랑
1: 계란,
0: eggs. And I think the effort is paying off today.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보내는 거 잊어버리셨으면 아직 보내실 수 있어요. 저희 오피셜 웹사이트 아리랑.com이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니 솔로 데뷔를 했어요. You made your solo debut as a solo artist.
1: 진짜 지금도 네. 너무 꿈만 같아요. 항상 네. 또 제가 팀으로 데뷔해서 팀 그러니까.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내가 솔로를 하고 싶다. 아, 언젠간 진짜? 한번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언젠가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사실 아직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0: Okay, so it's been a long-term dream of mine to make a solo debut. And now that it came true, I still can't believe that it actually became the reality. 자, 그렇다면 되게 음악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네. 솔로로서 하신 음악이랑 네. 이전까지 해오신 거랑은 네. 꽤나 대비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So there's quite a contrast between your solo material and the ones you've been releasing. You're as a part of a group. So how are they different from each other? 원래 하고 싶던 음악이 그럼 이런 거였나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는 저는 이런 뭔가 이런 슈게이지 기반이나 사실 밴드 음악을 막 엄청나게 선호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최근에 어느 순간 이런 뭔가 밴드 기타 소리가 너무 제 심장을 뜨겁게 하고 울리는 거예요. 계기는 없었는데 처음에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0: Okay, there's no specific reason behind why he fell for this kind of specific genre that made him to make a music that sounds similar to it. But recently, he started thinking those shoegaze or rock-based or band-based music sounding to be very attractiv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멤버분들은 솔로 앨범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So what did the rest of the members say after you made your solo debut?
1: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사실 이 곡이 처음 이제 가이드 버전이 나왔을 때 네. 멤버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전 사실 뭐 노래 좋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딱 둘이 정확하게 동시에 하는 말이 혹시 발매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0: 오케이.
1: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했더니 아니 이거 노래 너무 좋아서 내가 먼저 내게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잠깐만, 규빈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규빈이는 이런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되게.
1: 오히려 규빈이 형이 훨씬 네. 더 리액션이 너무 컸어요.
0: 아 진짜? 네. 아니 나인이도 약간 조금 생각해보면 좀 더 걔는 달리는 느낌을 맞아요, 좋아하는 맞아요. 친구인데
1: 맞아요 맞아요.
0: 신기하네요 되게.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궁금하죠. 이번에 발매하신 이 데뷔 싱글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여러분들 안 들어보신 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Anyway, so what he thought to be the first reactions from the members when he let him hear the draft version of this song, what he was expecting was things like, oh, this song is decent or, yeah, good. But both of the members, they were like, when is this song going to be released? Because if it's going to take a while, then I'm going to be the one to release it. That's how good of a song it was to them.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이제 아티스트 지성 씨로 나온 거니까 네. 좀 완전히 좀 딥다이브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Alright, so we're going to really delve into your past for today's episode. 자, 지성 씨는 네. 처음에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How did this career career as a musician begin for you?
1: 이게 조금 이제 제 음악 처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아기 때까지 이렇게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앞에 나서서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기 때부터 제가 또 아버지께서 발이 되게 넓으셨어요.
0: Okay.
1: 주변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동전 500원 수집을 예를 들어 과일 가게 3천 원대 가서 3천 원 저 친구랑 놀기 500원

0: 앉으세요. 그럼 너뭐할 거야? 저 그러면 노래라도 한곡 불러드릴게요. 하고 노래 한곡 부르고 5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동전
1: 아,
0: 수집가였습니다.
1: 완전 사업을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하셨네요, 어릴 때부터.
0: 맞아요.
1: So he said, the story goes way back to back when I was still a baby. So my dad, he knew a lot of people around where we used to live, and I used to collect pocket monies from every single one of the people that he knew in the past by throwing them a personal concert. And they would usually pay me back with a 500원, 501 coin, and I used to collect those money. What did you do with the money you earned then?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버셨어요.
0: 네.
1: 사업으로 번 돈으로.
0: 네.
1: So with all that money you earned through your business you had back then, what did you do back then? 아, 어떤 걸 하셨나요?
0: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제 친구들 다 막 기억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확실히 기억나는 게 네. 친구들 다 불러 모여요.
1: 오.
0: 그리고 이제 문구점을 가죠.
1: 오.
0: 자. 골라.
1: 오케이.
0: 이거? 야, 이걸로 되겠어? 하나 더 해.
1: 오케이.
0: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아주 배불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Oh man, that is so cute. So after him earning that much money from his dad's friends, he would usually bring up his friends, bring them to all these stores. We call it 문방구. That's the place where you get to buy all these appliances that you can use in your life. And he would tell them, go reach out for whatever you want. Oh, it's on me.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0: 네.
1: 뭐 언제쯤 이제 본격적으로 아, 나 뮤지션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So when was the first time you started taking it real seriously?
0: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때 사실 제가 이제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실 네. 그때 동방신기 선배님 무대를 봤는데 와 그때 진짜 되고 싶다. 진짜 나의 아이돌. 네. 딱 와서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는 가수를 하고 싶습니다.
1: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0: 생각 외로, 어 그래? 그러면 뭐 음악학원부터 너가 노래를 배워야 되니까 음악학원 가자. 아빠 아는 데 있어. 바로 정말 거의 다음날 바로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1: 너무 멋진 아버님이네요.
0: 맞습니다.
1: 진짜로 아버님 네. 듣고 계신다면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로. 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0: 네.
1: So he said, back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happened to watch this music show, and there was TVXQ doing their thing on stage. Or was it live or was it a music video? 라이브였나요? 뮤직비디오였나요? 동방신기.
0: 아, 그 음악 프로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1: 아, 라이브.
0: 네.
1: And after watching their performance, I was like, that's the one. That's the one I really want to do. So I opened up my dream to my dad. And when I told him that I wanted to become a musician, he was like, first, we're going to get you enlisted to a music academy. And that's how it all began. Well, thank you so much. 그때 들었던 노래 뭔지 기억하시나요? Do you still remember the song?
0: 주문이라는 곡입니다.
1: 주문? 네. Spell? Is it?
0: Mirotic. 네.
1: 오케이, 주문.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0: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넌 나를 원해
1: 아!
0: 넌 내게 빠져
1: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briefly performing that song too.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0: 네.
1: 솔로 디지털 싱글 Only Thing 일단 다시 한번 너무 축하해요.
0: 감사합니다.
1: 너무 축하하고 노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tell us a bit about this song.
0: Only Thing이라는 곡은 일단 장르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R&B가 조금 가미된 이제 슈게이즈 기반의 락 발라드 곡이고요. 제목이 Only Thing이잖아요. 이제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는 이 누구나 이 삶의 원동력이나 이 삶의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필요한 꼭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저는
1: okay.
0: 그거를 이제 노래를 메시지를 담았고 이제 제가 이 곡에 담은 올리띵은 저는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1: okay.
0: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1: Okay. So first off, genre-wise, it's a shoegaze-based rock ballad music with a splash of R&B, according to his description. And the core message of this song wise, it's all about trying to focus on what motivates you to keep on going in your life. And in this song's case, it was the fans that he was referring to.
2: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방금 삶을 계속 살아나게 하는 거에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러냐, 그걸 갖다가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건 또 뭐

0: 뭐가 있을까요? So what motivates you to keep on going?
1: 제 삶의 원동력이요?
0: 예.
1: 제 삶의 원동력은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음악을 기다려 주신 팬분들이고 요즘은 저희 집 가족들과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요즘 조금 아픕니다. 조금 아파서 내가 얼른 잘 돼서 이 강아지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또 저희 가족이 강아지들을 많이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저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싶어서 요즘.
0: Alright. 네. Thank you so much. So, first things first, it's the fans who always motivates me to keep on going. And secondly, my family. And thirdly, the dogs actually is because they're not in their prime right now, meaning their condition is not so good again. So I want to work things out and treat them better in the future. 자, 그렇다면 이제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죠, 이 노래?
1: 네네네.
0: 이게 작곡가로서는 좀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s there anything like you specifically paid more attention to while working on this song?
1: 제가 이 곡을 이제 같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생각했던 이 뭔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는 사실 뭔가 감정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지만 가지고 이 내재된 이 감정만 가져가는 게 저는 이 곡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고음을 가더라도 이게 막 질러서 막 이게 내가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혼자 절규하는 듯한 뭔가 좀 그런 감정 표현을 조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Alright. 네. So, in terms of emotional dynamic throughout the song, he tried to keep things very moderate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nstead of having a dramatic amount of contrast between the phrases. Well, thank you so much. 근데도 이게 담백해서 오히려 더 막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후렴에서 나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떤 구조인지 이해도 돼요. 이해되는데 이렇게 쑥 한번 이렇게 물결을 탔다가 나오는 그
1: 맞아요. 맞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연습과 또 저희 프로듀서 형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0: 아 근데 진짜 녹음을 너무 잘하셨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곡도 너무 잘 쓰셨지만 듣는데 진짜 사람 약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거랄까? Everyone, long story short, the first thing I felt after listening to his recent track, or should I say the first ever track under Jisung's name, is that I felt this emotional waves of tsunami overwhelming me when I was listening to that chorus part. You get what I mean by that once you listen to it. 자, 그렇다면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디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1: 일단 뮤직비디오의 제일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관전 포인트는 감정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뭐 저의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감정을 이 표정으로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많았고 이게 또 신기한 게 뭐 이제 뮤비하면 이제 립싱을 따잖아요. 근데 처음에 립싱크만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조금 어색하고 이 모니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래를 이제 제대로 불렀어요. 한번 감독님께서도 한번 그냥 라이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되게 그런 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something to look out for when you guys are watching the music video are the emotion. First thing is the emotional flow. He tried to focus on the moderate amount of expressions on his face throughout the entire music video. And the second thing is he first started filming the music video while he was lip syncing, like how many other music videos would do. But he thought it was a bit awkward, so he eventually started performing the song live while this video was being filmed. So guys, you guys are practically watching a live performance video of it if you watch the video. So guys, make sure to stream his video while we listen to this next song.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We're gonna begin with Only Thing by Jisung.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Only Thing by 지성. Hope you guys enjoyed it.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Only Thing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꼭 스트리밍 플랫폼별로 다 있으니까요. 댓글 적을 수 있는 데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굳이 스트리밍이 아니더라도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더 아티스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guys, make sure to start streaming or show your support and love through every kind of streaming platform that you use on a daily basis by leaving a comment or pressing the like button, whatever you feel like doing.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1: 네.
0: 지성 씨, TMI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은 Word Card Interview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All you gotta do is fill in the blanks. Are you ready?
1: 좋습니다.
0: Okay, let's go.
1: I'm ready.
0: First sentence. The thing I worried about the most while preparing for my solo album was this. 이번 솔로 앨범을 준비했던 요즘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1: 네. 나.
0: 나.
1: 저입니다.
0: 나. Me. Myself. 네. And I. 좀 이따 돌아올게요.
1: 네.
0: Moving on to the next one. On a beautiful fall or autumn day, I'd really like to do this. 날씨가 좋은 가을날에 나는 꼭 이거를 할 거예요. That is...
1: 야외 공연.
0: Okay. Outdoor performance or show. Other people see me as, but I see myself as, 남들이 보는 나는, 하지만 남들이 내가 보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Let's go.
1: 남들이 보는 나는 차가운 남자지만 제가 보는 나는 오픈마인드의 쉬운 남자입니다.
0: Are you open-minded?
1: 네네.
0: Weird. Okay, so other people usually see me as a cold and chic person, but I see myself as... What do you mean by open-minded, though? Like, 네. I always wondered what that means. 그 무슨 뜻이에요? Open-minded라는 게?
1: 생각보다 이... 다가오기 쉽다.
0: Ah, more friendly.
1: 네네네.
0: All right.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0: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t the moment when I wished I could stop.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은 이때예요. Let's go.
1: 지금입니다.
0: Right now.
1: 네.
0: 지금 as in at this very moment?
1: 네.
0: Are 지금. you sure you want to stuck you want to get stuck with me for the rest of your life? 지금 멈추면 저랑 평생 같이 있는 거예요.
1: 아, 저 좋습니다. 라디오 계속 하면서 이 안 끝나지 않는 라디오.
0: 근데 그러면 너무 좋긴 하겠다. 네.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음 거 한번 넘어갈게요. These days the thought that comes to my mind the most is this.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And that is
1: 오래 살아야겠다.
0: Oh, I gotta live a long life. 오케이. Okay.
1: 네.
0: 진짜 정말로 지금 아직 이런 생각하기 조금 이른 거 아니에요? 네. Alright. 자, 그리고 마지막 건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We're 네. gonna save the last one for later. 자, 그럼 처음 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아니다. 처음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가도 돼요?
1: 네네.
0: So what do you mean by management though? 관리라는 게 이게 어떤 걸 관리하시는 건 사업하세요?
1: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관리, 네. 자기 관리인데.
0: 아, 네, 자기 관리입니다. Okay. Okay. Taking care of myself. Taking care how though? 어떤 걸 그 관리하시는 걸 말하는 걸까요?
1: 아무래도 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을 관리를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 또 완전 뭐 피트니스 선수만큼 식단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식도 최대한 제어해서 하고 있고 그런 관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Okay, so I'm talking about self-management, like working out on a daily basis and sticking to a strict diet plans.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잠깐 관리, 네. 음식, 음악이었어요. 음악. 자, 그러면 음식은 사실 뭐 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음악,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뭐예요? What's your current favorite music then?
1: 사실 요즘은 최근에 제가 원래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 최근에는 정말 계속 제 것만 들었어요.
0: 아,
1: 계속 모니터링하고 앨범 작업을 하면서도 수정을 진짜 너무 죄송할 정도로 제가 여기 오면 또 아 죄송한데 여기 한 번만 더 또 오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정말 앨범 작업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0: But I think the effort really paid off through his debut single. So he said, I spend incredible amount of time listening to my so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before it was released. And it's probably the song that I had to go through so many revision sessions. I was constantly asking the rearranger or the writer to constantly fix certain things about the song. 자, 그리고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솔로 앨범을 준비해서 가장 걱정한 건 나라고 하셨어요. So the thing that you worried about the most while prepping for this solo album was yourself.
1: 이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솔로 앨범을 이렇게 발매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뭐 그분들이 다 너무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라 사실 이게 부담도 조금 있었고 이게 나만 잘하면 너무 완벽할 수 있겠구나 너무 이 좋은 곡으로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내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늘 사실 부담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okay. 나라고 했습니다.
0: Okay. So thankfully I was surrounded by so many talented people. In this case, I think it's the musicians who helped him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this debut album. And he said with this teammates, the only thing I got to take care of is myself. If I perform well, it's going to come out good naturally.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가을날 꼭 야외 공연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So 네. you want to throw some sort of outdoor concert during this season of autumn. 계획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 plan for that?
1: 아쉽게도 지금 뭐 당장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네. 제가 밤 산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또 이번 나온 이 Only Thing이라는 곡이 특히 이 밤에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이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선선한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콘서트나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2: 괜찮을 것 같긴 해요.
1: 네.
2: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장소를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지금 그냥 간이로?
0: Alright, so he said, 잠깐만 다녀올게요. So he said, I'm a huge fan of taking a walk during the evening and when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as I was taking a walk, I thought this song goes really well along with this season of autumn. So I naturally thought it'd be amazing to throw some sort of out there concert during this period of the year. And if you were to throw one, then where would it be?

0: 한강 이런 데 좋지 않나요?
1: 한강.
0: 한강.
1: 한강, not
0: 네.
1: bad. Alright.
0: 한강.
1: Han River. Han River. Okay. And what time slot? Time slot은요?
0: 8시, 저녁 8시?
1: 오케이. 8pm. 나는 못 가겠네요.
0: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8pm이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면 딱
0: 네.
1: 뭔가 굵고 짧게.
0: 아하, 좋습니다.
1: Alright. 8 to 9 it is. Well, hope this comes to reality. 이거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거를 한번 가볼까요?
0: 네.
1: The thing I hear the most often from people around me is eat something delicious. 맛있는 거 좀 먹어. Is it because you have been sticking to this strict diet plan? 다이어트 플랜에 맞게 식단을 계속 유지해서 그런 거죠?
0: 네네. 이게 최근에 이제 추석이어서 집을 내려왔는데
1: 네.
0: 엄마가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지금 이 라이브 이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실 텐데 아들 요즘 못 먹고 살아? 얼굴이 왜 그래? 밥 좀 맛있는 것 좀 먹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었거든요.
1: 와. Alright, so his mom, after watching a couple of shows from the past, she was like, "Son, have you been eating properly? You seem like you haven't been eating a thing for a while." So, 어머님 걱정. 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안 하셔도 괜찮은 이유가
0: 네.
1: 이제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0: 맞아요,
1: 정도로는
0: 맞아요.
1: 섭취를
0: 그거죠.
1: 하고 있다.
0: 그렇죠.
1: So he's eating at least amount of food enough for him to keep his life going. So you should be worried and not worried at the same time. It's kind of weird to say this one. 아 진짜 근데 지금 뭐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So if you were to eat something right now, then what are you craving the most?
0: 뭐 이제 다이어트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먹고 싶은 거는 피자에 버팔로잉.
1: 아, 너무 맛있겠다.
0: 같이 해서 먹고 싶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1: So two food I can think of right now is pizza and buffalo wings. Sounds delicious. 언제 끝나요?
0: 근데 이게 저 참 저도 웃긴 게 이게 제가 활동이 어쨌든 저번에 QQQ 활동이 끝이 났잖아요. 비활동기인데도 이 관리 한 게 아까워서 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자꾸 이 뭔가 강박이 생긴 건지 관리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저한테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1: Alright, so the reason why he's constantly on his strict diet plan is because he simply doesn't want to let go of all the efforts he had to put in during the promotion for the previous material.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0: 네.
1: 멈췄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지금이라고 하셨어요. The moment when I wished I could stop time was right now.
0: Yeah.
1: Right now as in 약간 요즘이 되겠네요, 그러면.
0: 네네네.
1: Alright, 그럼 요즘에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What's the happiest thing that happened to you recently then?
0: 앨범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뭐 되게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되게 한번 크게 엎어질 뻔도 했었고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또 무엇보다 이 제 음악을 기다려주시는 팬분들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매일매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지금 막 내가 힘들 때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오히려 행복하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지금 내가 이 힘듦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과 도와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요즘 매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while I was preparing for my debut single album, Only Thing, I was facing so many hardships. And during the process, it almost got canceled. But so many people around me were there to cheer me up, enough for me to get my courage back to keep on going. So I changed my mindset from, it's kind of tiring, into, I gotta stay positive and happy for the people who's there to support me. Well, thank you so much, and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These days, the thought that comes to my mind the most often is this thought.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였죠?
0: 오래 살아.
1: All right, I gotta live a long life, he said. 오래 살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Let's say you lived long enough that you reached the age of like 100 year old. And what would you like to do? 뭘 하고 싶으세요?
0: 이게 요즘 저는 요즘 느끼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아, 제 인생에 제 2막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대 때 제가 20살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하면서 연습생 기간도 되게 길었고 뭘 생각해보면 뭐 일은 되게 열심히 했지만 다른 일 빼고 다른 거에서 내가 20대 때 기억이 사실 막 크게 있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냥 지하 연습실, 뭐 집, 그리고 회사 식당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뭔가 좀 젊음을 한번 늦은 나이에라도 한번 만끽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더 오래 살아야 조금이라도 더 그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오케이. 아 정말 성숙한 답변 감사합니다. So he said during my 20s all I can think all I remember during my 20s was me hitting the office to hitting the practice room to hitting the dining room. Those three places were the only things that I can think of right now if I were to recall those memories from the past. So starting from this second phase of my life, now that it began, I would like to focus more on what's actually going on in my life and fully get myself immersed into every single bits of life that I experienc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0: 네.
1: 내 노래를 좋아해 주는 팬분들에게 이 말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To the fans who love my music, I would like to say this.
0: 저점 매수 굿.
1: Now is a good time for you to buy my stock. 자 그리고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 네. 노래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So
0: 맞습니다.
1: You would like to recommend us a song this time.
0: 제가 추천한 곡은 백예린 선배님의 야간 비행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 추천 이유는 저는 차는 사실 없어요. 저는 차가 없는데 뭔가 이 노래 딱 들으면 약간 그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뭔가 이 밤 드라이브를 하면서 별을 보면 꼭 시골에 해야 돼요. 시골에 이제 별을 보면서 야간 뭔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막 곡 시작하면 피아노가 나오는데 보컬 멜로디가 안 나오는데도 와 이 노래 좋다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정말 그래서 같이 많은 분들께서 이런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이 노래를 꼭 좋아하실 것 같아서
1: Alright.
0: 네, 추천을 했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So he said, I do not own a car, but I think this would be such a great song to listen to while going on a night drive and staring at the stars. And it's a great song even before the vocal starts kicking in. 자, 그렇다면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isten. We have 야간 비행 translates to night flight, but its official English name is Mary and the Witch's Flower by 백예린. Enjoy!

0: Oh, that sound effect during the outro of that previous song reminded me of Christmas season for some reason. 약간 마지막 파트가 약간 크리스마스하고 되게 좋네요. All right, we just say 야간 being Mary and the Witch's Flower by Peg Yedin. And speaking of Christmas, what's your plans during the Christmas season this year?
1: 예, 약간의 얼마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약간의 스포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크리스마스 때면 좀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해도 되는 건가?
0: Could be some sort of a spoiler, but I have a feeling I'm going to be very busy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Whatever that is, we're going to be there to support him. 자, 그렇다면 방금과 웜업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 네.
0: Now we're going to move straight to Q&A session, and I'm going to let you read the first question.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네. 왜 모든 가사가 영어인가요? 원래 한글 가사도 있었던 곡인가요? 영어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0: Oh, why is the entire lyrics written in English for your debut song? Did you originally have a Korean version of it?
1: 사실 이 질문을 오늘 발매가 되고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0: 네.
1: 근데 정말 이 답을 드리자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0: 진짜?
1: 없고 일단 곡을 썼는데 한글 가사도 사실 붙여봤어요. 붙여봤는데 그 맛이 안 살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그럴 때가 있죠.
1: 네, 그래서 다 그냥 영어로 그리고 팝스럽게 그냥 애초에 그냥 뭐 곡 이 바이브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 리릭까지도 그냥 이렇게 팝스럽게 가자 해서 그냥 영어로 다 네.
0: Well, thank you so much. It's not like we did not try to come up with a Korean version. And to be honest, like, to be frank, there's no specific reason why we decided to stick to writing English only for the lyrics. I just thought it really matched the song's vibe well. That's like the only reason.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 네.
0: This one comes from Kenneth. It says, Hello, Raiden. Is it my favorite 지성? I am Kenneth from the Philippines. Only Thing is my favorite song today. My question, what's one goal you hope to achieve within this year? 자, 이번 올해 한 해 동안에 이루고 싶은 하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1: 뭔가 현실적인 목표는 올해 안에 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제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야, 네 노래 아는 사람 있더라.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Okay, so the most realistic dream I have right now is to get my name out to the public so famous that the people

0: around me that are close to me actually hear from their acquaintances, hey, I heard about that guy. That's his goal. What about the second goal you have, if you have any? 두 번째는요?
1: 뭐 이건 정말 소소한 제 바람일 수 있는데 이 그래도 제 음악 기다려주신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뭐 작은 자리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0: He just practically spoiled what's gonna happen during the Christmas season, I guess. 약간 크리스마스 스포일의 두 번째 단계 같은 느낌을 받긴 받았는데.
1: 네, 저도 혹시나 오해할까 봐 네, 그런 거는 아니고.
0: Guys, don't get him wrong.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he said earlier. But what he would like to do within this year is to throw some sort of fan meet and greet event where he get to meet up with the fans face to fac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1: 솔로 데뷔 축하해요. 더더 욕심내서 미니 앨범이 나오는 그날이 오길. 다음에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는지 궁금해요.
0: Okay, congrats on making your solo debut. I hope you get to release your mini sometime soon in the future. And what's other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1: 저는 컨셉보다는 전 사실 이제 다음 거에 대한 뭔가 이런 고민과 지금 걱정이 크긴 한데 오히려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뭐 무조건 뭐 제가 이걸 뭐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뭐 원하는 컨셉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한번 저는 궁금하기는 해요.
2: 와, 이 진짜 나 지금 소름 돋았어.
1: 왜요?
2: 왜냐하면 진짜 네. 이런 게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네. 보통 아티스트들은 자기 이고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 거야. 네. 그러니까 그대들은 들어요.
1: 네.
2: 근데 사람들이 먼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정보 수집부터 하는 건 이건 네. 진짜
1: 궁금하긴 해서 네.
0: 와, alright. So he said, "There's no specific concept that I would like to try, but I would rather would like to hear opinions from the fans and first figure out what kind of things you guys have in your mind that you would like to see from m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oh my god,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 하나 빨리 봐야겠다.
1: 네네네.
0: Bergnimi, hello, Chisong. Hearing your voice again on a solo release makes everyone so happy. How did you decide on this concept? Love you. Bye. 자, 지성 씨 데뷔하신 거 너무 축하드렸어요. 축하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1: 정말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 이 곡에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는 이 기다려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 딱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약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있게 되게 제 솔로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첫 솔로곡으로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0: Alright, so the reason why I came up with this kind of message is mainly because of the core message it contains, since it's all about showing my gratitude that I have for the fans who's been supporting me ever since the beginning of my career.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낼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노래, 거미 노래 들어볼 건데요. 네. Autumn Breeze 왜 들어야 될까요?
1: 예, 요즘 이 날씨가 되게 이제 시원해지고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앞에 그 야간 비행이랑 같이 정말 이 밤 산책하면서 듣기 너무 좋은 곡이고 특히 그 거미 선배님의 특유의 보컬 이 정말 이 밀당 이게 정말 막 심장을 막 간질간질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0: Alright, so now that the weather is getting colder, I think this is the kind of song that you could enjoy while taking a walk during the evening, and you're gonna be mesmerized by how much of a control she has over her own vocal. 자, 그렇다면 마지막 노래는 Autumn Breeze by 거미입니다. The last song for today is gonna be Autumn Breeze by Gummy.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listeners for coming through to today's episode of Radioness, and you too, Chisong.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rough.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로.
1: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Alright, 그럼 마지막으로 3, 2, 1 하면 빠빠이 같이 할게요.
1: 네.
0: On a count of 3, 2, 1, 빠빠이!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great conversations are always on the menu. Now, our guest today embraces the real wounds of life through deep darkness and sharp cuts across his canvases. Please welcome Western-style painter Yang Kyu-jun, an artist who paints the human mind on the canvas. Hello and welcome. 어서 오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crunchers first?
1: I'm Kyu-jun Yang, contemporary Korean painter. I paint black landscapes.
0: All right, great. So we have Yang Kyu-jun with us, contemporary Western-style painter, and he paints black landscapes like he introduced.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2: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전시가 끝나셨는데 네. 또 바쁘고 지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so you just wrapped up your solo exhibition, like I said yesterday, after a month-long run in September. Do you feel relieved now that it's over? How do you usually feel when an exhibition comes to an end like this?
2: 지난 9월 한 달간 개인전을 마치셨잖아요. 무사히 네. 전시를 끝낸 지금 홀가분하신가요? 전시 끝나면 어떤 감정이 보통 드세요?
1: 뭐 여러 가지 이 망감이 교체한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mix of feelings.
1: 그런데 이제 뭐 한 20번 이상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저 그러려니 해요.
0: But he's done his solo exhibitions for over 20 times. So now he's pretty used to that feeling.
1: 허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0: 네, 네. Sometimes he feels empty after finishing it, but sometimes he feels really satisfied and it feels fulfilling.
1: 전시 준비로 이제 모든 기가 탈진이 돼 버리니까 네. 한동안 이제 허무하고
0: 네.
1: 또 가만히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1년 동안 해왔던 어떤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고
0: 네. 또 so after a month long exhibition he feels really tired. All his energy is there, but when he looks at all of his paintings that are part of the exhibition, he thinks about all the process of the past year. 네.
1: 역시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죠.
0: 네.
1: 대체적으로 이제 전시하는 동안에 네. 다음 내년에 있을 또 다른 이제 어떤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0: 네.
1: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0: 아, 벌써 또 다음을 생각하시는군요. And at the same time, he also thinks about what exhibition he will do next time and sort of roughly plans out what it would look like after one exhibition is done. All right.
2: 네. 더 말씀하시겠어요, 혹시?
1: 네.
2: 아, 네.
1: 그런데 이제 네. 전시 기간 동안에 여러 미술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0: 네, 네. He meets a lot of different art-related staff member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1: 꼭 만나야 될 사람들도 미루다 보면 이제 뭐 못 만나게 되고
0: 맞아요.
1: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0: 네. 네. And sometimes he, if he doesn't meet the people that he really wanted to meet and had to meet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then he feels quite sad and he wishes that he could have met them during this period.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was looking through the exhibition pamphlet and your profile photo at the end caught me a little off guard because you were wearing a shirt that was pretty, I guess, colorful. Do you normally enjoy wearing shirts like that, I wonder?
2: 제가 팸플릿을 보다가 마지막 작가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 화려한 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일상에서도 이렇게 밝고 화려한 셔츠를 즐겨 입으시는 편인가요?
1: 대체적으로 뭐 무채색 계통을 많이 입지요,
0: 네,
1: 평소에.
0: 네, 네. Usually he would wear like colors, no colored clothes, you know, just simple black and white.
1: 그런데 그 팸플릿에 나온 그 이미지는
0: 네.
1: 사실은 뉴질랜드에 있을 때
0: 네.
1: 마오리나 그 현지인들이
0: 네.
1: 그런 그 식물의 이파리나
0: 네.
1: 아니면 그 남태평양의 어떤 화려한 꽃들 네. 문양에 셔츠를 많이 입어요.
0: 네. So that shirt that he's wearing in that pamphlet is actually all the leaves and the fancy flowers that you can see in New Zealand. People there, the locals, Maoris, they wear it as well in the South Pacific area.
1: 그래서 야 상당히 그 이국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나도 한번 입어봐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아, 네네. So he thought as he was living in New Zealand, oh, that's quite exotic. I want to try wearing it too. 네.
1: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입지 못하고
0: 아, 네.
1: 한국에서 어떤 쇼핑몰에 지나가다가
0: 네.
1: 우연히 그런 문양의 옷을 발견하고
0: 오, 네.
1: 그때 이제 사서 한국에서 또 입어보게 되네요.
0: 아, 그렇군요. 그게 확 눈에 들어왔겠어요.
1: 네.
0: All right. So he didn't have a chance to wear those sort of shirts back in New Zealand, but when he came back to Korea, he came across that similar shirt with that pattern, that typical pattern, and he got to wear it back here in Korea. All right. Well, now shall we look beyond that bright smile that you have shown on the pamphlet and dive into the intense world of your paintings, and we will reveal our first keyword. 이제 작가님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치열한 캔버스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작가님?
1: 네.
0: 네, 저희 키워드로 얘기 나눌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Ta-da! It's black. All right, so first let's talk about black landscape, walking through the layers of the subconscious, which we mentioned earlier, your exhibition. Now, people often find pure black a little dark and sometimes even frightening as well. Out of all the colors you could have chosen, why did it have to be black?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블랙이었던 만큼 앞서 언급했던 검은 산수, 잠재의식의 지층을 걷다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사람들은 보통 새까만 색을 보면 좀 답답하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왜 그 많은 색깔 중에 이 블랙을 선택하신 거죠?
1: 보통 사람들이 검은색을 어둠이나 어떤 비극으로 생각을 하죠.
0: 맞아요. So often people think or associate black with tragedy or darkness. 네.
1: 하지만 검정은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세상의 모든 빛과
0: 네.
1: 색을 합쳤을 때 비로소 그 완성되는 색입니다.
0: 네. So black is in fact a mix of all the colors that exist in the world. Blue, red, yellow, and all the shades of light put together becomes black.
1: 제가 볼 때 검정은 큰 바위 얼굴처럼
0: 네.
1: 포근하고 또 포용력이 있는 아주 큰 가슴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0: 마음이 큰 사람 같은 느낌이네요.
1: 네.
0: So to him, black sort of reminds him of a big rock and someone with a big, big heart. So it's a very different interpretation for him.
1: 70여 년 제 인생에서 겪은 어떤 숱한 희노애락
0: 네.
1: 그리고 남태평양 뉴질랜드에서의 어떤 삶.
0: 네. So all that happiness, sadness, all that joy that he felt through his past 70 years of living and his life in New Zealand is all put into that color really. 네.
1: 자연의 도시 무주에서 어떤 정적이
0: 네.
1: 어떤 겹치고 쌓여서 하나의 어떤 검은 빛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죠.
0: 네. 네, and he thought all those experiences, the time, it had been gathered to create something like that black light. So it's like a compound of all the time that he has spent in his life. 아, 네, 좋습니다. Well, as you mentioned, your recent exhibition was titled Black Landscape, as we've been talking about. When we think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so we usually picture like green mountains and the blue sky. What kind of landscape are you portraying on your canvases then?
2: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전시 제목이 검은 산수잖아요. 보통 산수화라고 하면 우리 푸른 산이나 맑은 계곡을 떠올리는데 작가님이 캔버스에 담은 풍경은 무엇을 담은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보통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 산수가 왜 이렇게 까맣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네. So often people think, why is the black landscape or the landscapes just so black?
2: 네.
1: 저는 산이나 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기억들을 표현하려고 하죠.
0: Oh, okay. So he doesn't paint the water or the nature mountain as he sees them. He tries to interpret them in his own way and adds his feelings and impression into them.
1: 그래서 화면을 검게 하고 네. 그 안에서 흰색의 어떤 흐름이나 흔적들을 나타내도록 하죠.
0: And that's why he paints it into that dark color, and he tries to sort of express the traces that there are in nature.
1: 예, 근데 사람들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자 할 때,
2: 네,
1: 이 눈을 감습니다.
2: 네. 맞아요.
0: Well, when people want to think about something in depth, they often close their eyes, right?
1: 그러면 어떤 희미한 상이 떠오르죠.
2: 네.
1: 그게 이제 흑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러풀할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And when you close your eyes, you sort of envision different imageries. It could be colorful or it could come in black and white. 네.
1: 이것처럼 제게 있어서 검은 산수는 네. 어떤 검은 풍경이 아니고
2: 네.
1: 검정 속에서 어떤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0: 네. So to him, black isn't just the color black and darkness, but it's all about that journey, the process of finding light within that blackness. Oh, wow. Well, I wonder though, where does your inspiration like this come from? 그럼 이런 영감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작가님?
1: 제 생각에 어릴 적의 기억들이
2: 네.
1: 많은 영감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0: So he believes that his memories from childhood is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for his paintings.
1: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2: 네.
1: 학교에서 그 서예를 배웠어요.
2: 네.
1: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습자지에 배워서 이 번지는
2: 네.
1: 목색의 어떤 기억들이 굉장히 선명했던 것 같아요. 네.
0: So back in his elementary days, he used to learn 서예, which is Korean writing, and you use the black ink to write on paper. And he remembers that blackness from those times.
1: 네, 그런 목색에 대한 기억과
2: 네.
1: 또한 제가 어떤 사는 그 한옥의 어떤 공간에서
2: 네.
1: 그 문에 한옥의 문은 그 창호지가 발라져 있잖아요.
0: 네. So he used to live in a hanok or Korean traditional house, and they have that special material that is painted on the walls. I mean, the doors of these houses.
1: 한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 어떤 습기가 밤새 그 얼음이 얼어요.
2: 네.
1: 그 문 틈에.
0: 아, 네. And if you take a look at the spaces in between these doors, you can see these ice or like humidity all frozen during winter, that is.
1: 그러면 아침이 돼서 아침 햇살이 비치면
2: 네.
1: 그게 녹거든요.
2: 아, 네.
0: 네, so in the morning, that frozen, I guess, wetness or humidity, it melts down in the morning thanks to the sunlight. 네.
1: 그러면 그 물이 창호지를 타고 흘러내려요.
0: 아, 네. And that door, which is made with that paper-like material, it comes down and it soaks that door.
1: 그래서 이제 번지고 그런 흔적들이 이제 쌓이고 오랫동안 어떤 그 시간성을 또 얘기를 하죠.
0: And that smudges, leaves traces, and that also represents that time that he had spent during his childhood. Oh, okay. 네.
1: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가 싫고 그러니까 네. 가만히 이불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초등학생 때신 거잖아요. 네. 네, 네. So in the morning, he doesn't want to wake up. It's cold. Perhaps he wouldn't want to go to school. And he's just looking at that wet, soaked door. And he's thinking about different things, imagining things.
1: 그런 물의 흐름이 네. 어떤 제 검은산수에서 소중한 어떤 소재로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0: 그렇군요. And that became the source of his inspiration. That wetness, that soaked water, water that is soaked onto the door, whatnot. And that became the theme and material of many of his paintings today. Well, I guess then this is a great segue to our next question. In some of your works, paint flows down the black surface almost like rain or tears. I guess I am reading it correctly then after hearing your answer.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까만 화면 위로 물감들이 흐르면서 사실 저는 빗물, 눈물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작가님의 표현을 제대로 읽은 게 맞을까요?
1: 네, 잘 보셨어요. 네네. 저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고
0: 네.
1: 마음의 흐름을 그리니까
0: 네.
1: 눈물처럼 흘러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0: 아, 네. So I was correct in interpreting it as the paint flowing down like rain or even tears because he draws paints not what he sees but the impressions that he has and the human heart, the mind, right? So I am correct in interpreting it that way. 네.
1: 그런데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흰색의 흔적 속에는
0: 네.
1: 빛이 있고 또 제 기억이 있고
0: 네.
1: 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가 또 있거든요.
0: 네. And in the color white, there's his memory, there's light, and there's also the world that has not been discovered or revealed yet. 네.
1: 그런 작업을 위해서 뭐 우연성에만 맡길 수가 없고
0: 네.
1: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0: 네, 뭔가 계획과 의도가 있으신
1: 그렇죠.
0: 거죠. 네, and he has from the beginning an intention before drawing the painting. He always doesn't leave it to coincidence or chance.
1: 모든 효과를 가능하면 물의 흐름에 맡기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어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도
0: 네.
1: 하나의 자연 법칙에 맡겨서 저절로 모든 게 생겨나도록
0: 의도를 네.
1: 그렇게 하죠.
0: 네. So he intends to not paint everything by his own force, but he just leaves the water to drop down, to spill, spread, smudge, whatnot, and leaves it to the nature. For it to naturally just be expressed like that. Well, what surprised me most was seeing works that looked as if the canvas had been slashed with a knife even. Did you paint those marks or did you actually cut the canvas? 제가 작품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작가님. 그림을 칼로 찢은 듯한 작품도 있던데 그리신 건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베어내신 거예요?
1: 베어낸 것이죠.
0: 와우, 네. So he did slice it.
1: 놀라셨을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그림에 뭐 칼질을 하다니.
0: 네. 네. So I was so surprised, and you too, crunchers, listening to it, must have been surprised that it wasn't painted, but it was actually a cut mark slashed by a knife.
1: 그런데 결코 어떤 폭력적인
0: 네.
1: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0: 네, and of course, it didn't have any violence-related intentions for that.
1: 그림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네. 제 어떤 마음가짐에 매스를 대서
0: 네.
1: 그 단층을 잘라내고 그걸 그 단층을 켜켜이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0: 네, 마음의 단층을요.
1: 그렇죠.
2: So remember, he's a painter who paints the human heart and mind. And if the canvas was his own mind and heart, he wanted to slice that mind, the layers that there are, layer by layer. And that's what he wanted to express by slashing his canvas.
1: 저는 이상향을 찾아서 남태평양 뉴질랜드로 갔고
0: 네.
1: 또 현재 무주 덕유산 기슭의 어떤 정적 속에서
0: 네.
1: 자연과 더불어서 관조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거든요.
2: 네, 네. All right. Well, in the past, he went to New Zealand. Now he's living in Buju near Deogyusan, feeling all the nature around him as well.
1: 그런데 가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0: 네.
1: 어떤 TV 뉴스를 보죠.
0: 네, 네.
2: So sometimes he goes to the restaurant, has his meal, and looks at the news too on the TV.
0: 네.
1: 그러면 지구촌 곳곳에서
0: 네.
1: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뭐 학살이라고 할 만큼 뭐 좀 무자비한 그런 행위들이 있고
2: 그렇죠. But he looks at the news and there are a lot of violence going on in the world. There are wars happening, almost like genocide even.
1: 최근 네팔에서 일어난 어떤 자연 재해를 우리가 뭐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네. And recently in Nepal there was that deadly natural disaster as well that we all witnessed.
1: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어떤 큰 나라가
0: 네.
1: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약자를 침략하고
2: 그렇죠. And also the country that is supposed to be a supporter of democracy and a representation of democracy is attacking weak countries these days.
1: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아요.
2: 네. And those elitists, people who call themselves elites, they do not hesitate to make violent acts because of their greed and their selfishness.
1: 우리나라 역시 근래 어떤 급변 사태가 있지 않았나요?
2: 네. And even in Korea, we had some divide in society.
1: 결국 어떤 화가가 세상을 보는 감각이 제법 아주 예리하거든요.
2: 그렇죠. And artists, they have a really sharp eye when they look a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1: 결국 그 시장 자본주의한 물질적 욕망과 크고 작은 어떤 공동체 그 모를 해저드가
0: 네.
1: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돼요.
2: And he feels that the market capitalization, greed, and moral hazard has come to a very serious state.
1: 작년부터 갑자기 지금의 나의 어떤 삶이
0: 네.
1: 아주 은밀한 삶이 과연
0: 네.
1: 이런 모든 그 세상의 삶에서
0: 네.
1: 의미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2: Oh, and he suddenly came to think, is my life and all the things I do, do they really have meaning in this world, in this current state?
1: 과거의 모든 나의 어떤 가치관이
0: 네.
1: 과연 옳은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2: And he really deeply thought about if his values that he had from the past was meaningful and valuable.
1: 그래서 제 마음의 어떤 심층을
0: 네.
1: 매스로 잘라내서 그 어떤 단층을 아주 면밀히 보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있었어요.
2: 네, 네. So he really wanted to look into himself, the different layers of his heart, his mind, and that's what he wanted to express on his painting.
1: 제가 어떤 칼잡이는 아니지만
0: 네.
1: 결국 작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0: 네.
1: 나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0: 네.
1: 칼질을 한 거죠.
0: So it was a way of expressing himself, slashing the canvas with a knife. But I would have been able to do it because I was so, I guess, nervous, you know. 근데 만약에 의도대로 안 배워지면 어떡해요? 저였으면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렸을 것 같은데.
1: 근데 사실은 제 작업이 항상 그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회성 이거든요.
0: 네, 네. 네,
1: 잘못하면 이제 버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So his work, it's always like a series of that tension, and he's always like, you know, very nervous. So once he makes a mistake on the canvas, then you have to throw it away, right? 네.
1: 그래서 사실 연습을 많이 하고 긴장 속에서. 배는데 이제 어떤 스릴이 있죠 또.
0: So he does practice multiple times before actually making that cut mark. And when he does that, there's that weird thrill that he feels as well because he can't make a mistake and it has to be done one time and in a very satisfactory manner. All right, well, what did you hope your audience

0: 예컨대 우리가 비틀즈 노래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So audiences often think of his black paintings as being very dark and very depressing as well, but you know, take Beatles music, for example. When people listen to their songs, they feel really happy. They feel all those emotions, feelings through the music.
0: 네. 그래서 제 그림도 네. 어떤 이성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어떤 느낌으로 느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So he wants to tell his audiences not just to look at his works with your eyes objectively and rationally, but just feel it, you know. Just soak in all the impressions, the feelings that you can get by looking at his paintings. Well,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for a song recommendation. So I wonder what song you have prepared to share with our crunchers.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작가님, 추천곡 들어볼 시간인데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0: 이명주의 바람의 노래.
1: 네. 네. Okay, so it's 바람의 노래 or the song of the wind by 임형주. 이 선곡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
0: 사실은 네. 가사 대응도 좋고 네. 또 곡이 어떤 고저가 심하지 않고 네. 아주 잔잔한 부분이 있어서 네. 평소에 가끔 듣는 노래죠.
1: 아. 작가님 그림과도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0: 아, 예, 그런가요?
1: All right, so let's enjoy this song. He chose it because it has beautiful lyrics and it's very calm, has a very calm melody. So do enjoy that and we'll be back after our music break. Stay tuned.

0: We're back. This is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artist Yang Yujun, who is a Western-style contemporary painter of black landscapes. All right, continuing our conversation now, it's time to open up the second keyword, and I will open it.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wandering. All right, so I did a little bit of homework before meeting you today. Before becoming a full-time artist like you are right now, you taught at Seonhwa Arts High School for 12 years. Yeah, and then suddenly left for New Zealand. So I wonder what led you to make such a big decision?
1: 제가 작가님을 뵙기 전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전업 작가가 되시기 전에 선화예고에서 무려 12년간 교직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뉴질랜드로 그러다가 이제 훌쩍 떠나셨는데 어떤 갈증 때문에 그런 큰 결심을 하셨던 걸까요?
2: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하나의 그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향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게 이제 컸다고 볼 수 있고요.
0: He had always this yearning for, I guess, an ideal sort of state that he had always thought of ever since he started painting, doing art.
2: 네. 예를 들어서 폴 고갱이 어떤 남태평양 타이티 섬으로 어떤 문명을 피해서 네. 어떤 원시적인 자연으로 갔잖아요.
0: 네. So for example, you know that famous artist Paul Gauguin, he went to the Tidy Island away from civilization too, right?
2: 그런 점이 있었고 또한 제가 국민학교 아마 저학년 때 네. 지도책이 있어서 네. 그 지도책 맨 아래 그 6.25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들의 그 국기가 있었어요.
0: 아. So in his elementary school, I think a lot came from his elementary school, but there in one of his textbooks, he saw an image of a map, and many of the countries had flags that helped in the Korean War. So if the country helped in the Korean War, you would see it on the map.
2: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주 짙은 파랑색 위에 네. 어떤 빨간색 그 별이 네. 몇 개가 이제 빛나는 국기가 있었어요.
0: 네, 네.
2: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런 그 기억이 네. 나요.
0: And he came across this one flag. It's blue, but it has a few red stars on top of them, and that was quite impressive for him. 네.
2: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의 어떤 뉴질랜드 행이 네. 어떤 나의 어떤 카르마였다고도 네. 볼 수 있겠죠.
0: And so he sometimes thinks moving to New Zealand is sort of like his karma too. Interesting. 네.
2: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예술학교지만은 어떤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학과 과정이잖아요.
0: 그쵸. Now he taught in this art school, but although it's an art school, you always have to get ready to go into college, right? And this is a place where you prepare your students to go into college. 네.
2: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그 사실적인 묘사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루했고
0: 네.
2: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창의적인 그 교육 방식이 없었을까 하는 네. 그런 또 바람이 좀 있었죠.
0: 네, and he also had that hope to come up with more creative ways of teaching art, not just the fixed, repeated work of art that you need to learn and practice in order to go into college. All right, well then, when you first arrived and set up your canvas in New Zealand, did inspiration immediately start flowing, I wonder?
1: 그럼 도착해서 캔버스를 딱 폈을 때 영감이 막 떠오르시던가요? 어떠셨어요?
2: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영감이라기보다도 네. 아주 밝고 네. 태양이 장렬하고 푸른 바다가 있고 흰 구름 속에서 뭐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아름다움이 있었죠.
1: 네. Well, to be honest, he said he saw all that beautiful nature, the blue sea, the blue sky, and the white clouds and the greenery as well. 네.
2: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라는 존재가
1: 네.
2: 땅을 굳건히 밟고 있는 게 아니고
1: 네.
2: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저의 정체성이
1: 네.
2: 증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 아, 네. But when he saw that new scenery, he thought as though he wasn't stepping on ground, but it felt as though he was floating and that his identity has really flown away. 네.
2: 그래서 이제 어차피 뉴질랜드 간 목적은
1: 네.
2: 전업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려고 갔으니까요.
1: 네, 네. So he initially went to New Zealand to become a full-time artist and to continue his career and life as a full-time artist, right?
2: 그림은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기에 그 사인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1: 아, 네. So surprisingly though, he did paint a lot of paintings in New Zealand, but there wasn't any painting that he could sign his name on.
2: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행객들이
1: 네.
2: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를 하죠, 보통.
1: 네. So tourists, if you go travel to New Zealand, we always say that's a beautiful country, right? I haven't been there, but I really do want to go see that nature as well. 네.
2: 그런데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풍경을 보고 어떤 감흥을 느끼고 정서적인 그 어떤 흡입력을 가져야 되는데
1: 네.
2: 뉴질랜드는 저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땅이 아니죠.
1: 아, 네. So as an artist, he has to find that impression. He has to be impressed and he has to absorb in all the feelings and the senses from the nature and the scenery. But he couldn't quite feel that from New Zealand. So it seemed as though it wasn't a good fit with him.
2: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컬처 쇼크가 많았죠.
1: 아. So because of that, he did experience some culture shock when he first went to New Zealand. 그렇군요. 생각보다 좀 달라서 놀랍기도 한데 우리 그럼 마지막 키워드 오픈하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third keyword now. Can you please open it for us? The third keyword is utopia. Well, while reading the pamphlet for your recent exhibition, I came across something you wrote, and it is in English. Where is this utopia? The path where I once chased rainbows as a child has become an endless journey of wandering. Now, has your idea of utopia, I guess, changed a lot from when you were first picked up a brush then? 이번 전시 팸플렛을 보다가 작가님이 직접 쓰신 짧은 글귀를 봤거든요. 이상향이 어디란 말인가요? 어릴 적 무지개 줬던 길이 정처 없는 방랑길이 되었네요 하셨더라고요. 처음 붓을 쥐었을 때 꿈꾸더니 화려한 이상향이랑 세월이 흘러 지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상향은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2: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어떤 이상향이라는 게
1: 네.
2: 사실은 막연한 어떤 환영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1: Oh, so he thinks that, I guess, utopia, that idea of utopia and something ideal seemed like a hallucination to him, or an illusion even.
2: 지금은 그런 어떤 이상향을 내 검은 산수 그림 속에서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1: And now he is creating that ideal state, that utopia, through his black paintings now.
2: 그리고 때때로
1: 네.
2: 생각되지는 게 이제 내가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1: 네.
2: 내 그림 안으로 너무 깊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And at some point, he thought maybe he is too deeply inside the world of his paintings, the black landscapes.
2: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어떤 치열한 작업이 네. 곧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또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1: 아, 네, 네. That's what he means by that is, even if though you work hard on some pieces, artworks, that doesn't necessarily link to some abundance economically, financially.
2: 어떤 그 보기 좋은 컬러풀한 네. 그림이나 네. 어떤 팔리는 그림을 그렸으면은 이제 제 삶이 좀 편했을지도 모르죠.
1: 아. So he thinks to himself, if he drew more colorful paintings that people like and that he could sell, that maybe his life could have been a little more comfortable, is what he thinks.
2: 그렇지만 이제 이 나이에도 어떤 타협을 하지 않고 네. 이제 매일 이렇게 붓을 드는 이유는.
1: 네. So the reason why, although he has spent his whole life painting and he's continuing to paint with his brush, is because
2: 검은 산수의 어떤 화폭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네. 어떤 제 삶의 진실이 있다고 할까요?
1: And you can also find that truth. It's because you can find the truth of his life inside those black paintings.
2: 경제적인 어떤 고단함보다 저 자신을 속이는 게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1: 네, and 네. tricking yourself, lying to yourself as an artist, and following or chasing money is something that to fear, you know. 네. Well, I think that is what makes him a very, very impressive sort of artist. 저는 그렇게 소신 지키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고 또 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2: 네, 감사합니다.
1: 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with us today?
2: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1: 아, 네. 저도 엿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So he really enjoyed this time with us today on Culture Crunch and he was able to reflect back upon his own mind and thoughts as well. Well,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Here is our last song. It's Love Wins All by IU. 작가님,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we'll provide that stage for our listeners and for that artist on our tiniest stage. Today, we sit down with two of the Pentacle members, Park Eun-hye and Park Jun-ho, in the studio. Yes,
1: hello! Hello, hello.
0: 혹시 팀 속 인사 이런 거 있어요?
1: 저희 구호는 따로 없고요. 네, 저희 그냥 팀 소개와 저희의 소개를 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펜타클 밴드. 저는 보컬 박은혜.
2: 저는 드럼 치는 박준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Yeah. So like they don't have like an official like group introduction, but yeah, they did introduce themselves for today. We did get this information earlier, but they have been on Arirang Radio before. They were on Yuan's show not too long ago, but they are now here in K-pop for the very first time. Griffin says, for the first track we listened to, I've never heard this song before. Holy wow, I love it.
3: Wow.
0: 아까 첫 곡을 듣고 지금 바로 플레이리스트 추가 예약하신 우리 청취자분이.
1: Thank you.
0: Yeah, so our listeners are adding Shame to their playlist. So don't forget to add more. And we're going to get to know them even more today as we continue on with the interview.
3: 일단은 두 분은 아리랑 라디오는 오신 적 있지만 여기 타이니 스테이지는 처음 오신 거잖아요.
1: 아, 처음이죠.
3: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약간 게임도 좀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 프로필을 좀 약간 팩트체크하는 그런 파트도 있는데 사실 펜타클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뭐가 많지가 않아서 약간 오늘은 팩트체크보다는 약간 써내려가는 느낌으로 좀 채워놓을까 해요.
0: Yeah. So there's not a lot of information on the members, so it's going to be a little hard for us to do our fact check. But I want to kind of fill out their portfolio if we can. So if anybody's taking notes, you can do that too. So you guys were on the college festival program in 2024.
3: 이게 벌써 24년, 벌써 2년 전이에요?
1: 그렇게 됐더라고요.
3: 그렇죠?
1: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Okay, so that was in 24. 이거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1: 아, 일단은 저희 펜타클이 이제 대학 동기로 이루어진 팀인데 저희끼리 그냥 음악 해보자 해서 모이게 된 팀이었는데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곡도 만들게 되고 근데 이 곡을 이제 또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그때 당시 좀 여러 가요제가 많이

0: 나오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저기 가요제를 많이 나가다가 이제 한강 대학가요제가 이제 부활한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여기 우리 나가봐야 된다. 여기다 해서 바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1: Okay. So at the time, they were already so they're classmates. Yeah. And so they went to the same school together. They're classmates, and that's how they came together. And you know, they started writing their own songs and stuff like that. Like, we need to, you know, let people know who we are. And in this era, there was a lot of college festivals that, and just song festivals in general, that were starting to kind of get some traction again and like to come back. And then they heard that they were going to be like, we were going to see like a new era of college festivals. And so they're like, okay, we need to go on this show. And so that's kind of how they came to be. So let me figure out how you guys actually came together. 그러면 뭉치게 된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대충 몇 년도, 몇 달, 어느 정도? 며칠까지는 아니겠지만.
0: 대충 2024년도쯤이 아닐까. 네, 그때쯤, 아니다. 2023년
1: 3?
0: 중순? 중순쯤에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하면서 곡도 만들고 그렇게 좀 빌드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 오케이. I love how Tune's like, was it? 지금 보세요.
0: 가물가물.
1: 아까 그랬나?
2: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1: So yeah, he was like, every time Ines says something, he's just like, just kind of thinking along with her, like, wait, when was this? So she feels that it wasn't 2024, but maybe like 2023, like mid 2023, is when they were really starting to kind of like team up a little bit more and like officially start doing music together and like, you know, writing music and stuff like that. And what stuff? 자, 그럼 펜타클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우린 페타클, 야,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후보들이 다른 거 있었어요?
0: 아,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없는 저희 멤버 중에 이제 기타 윤서라고 윤서라는 친구가 낸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펜타클이라는 이제 단어가 다섯 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그런 통합성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딱 내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투표로 해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섯 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이 뜻에 저희가 다 꽂혔는지 네. 바로
1: 바로.
0: 펜타클, 네, 펜타클. 그래, 이거 하자. 투표로 해가지고.
1: Okay. So there was a member in the past by the name of Yunso. He kind of came up with it. So they were taking ideas and whatnot, and they said that they were going to vote. And they, from what they know, pentacle means that it's five stars in one place, like gathered in one place. And so they really loved the meaning behind that. And so the members kind of unanimously voted for pentacle. And so they kind of just were that from there on. Because you guys like went to school together and everything, like I know that when you guys are music majors, it's something that is kind of almost like you have to eat, breathe, and live music. So was there a point where you guys are just like, okay, like we need to stop and like we need to take a break? 자, 펜타클이라는 팀은 이제 학교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면 정말 매일 음악과 함께 해야 하고,
0: 네,
1: 하고
0: 그렇죠.
1: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과제는 내야 되고,
0: 맞습니다.
1: 발표는 해야 되고,
0: 네.
1: 공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쉬지 않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 음악을 아무리 사랑해도.
0: 너무 달고 살아야
1: 그러니까
0: 되니까.
1: 달고 살아야
0: 예.
1: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과목이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왜냐면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제 팀을 하고 하면서 좀 멤버들만의 나만의 좀 오프하는 타임을 가질 때는 뭐예요?
0: 제가 음악을 하지 않을 때.
1: 그러니까 그 음악에서 좀 나는 쉬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음악으로 또 치유를 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그쵸.
1: 근데 진짜 나는 오프일 때는 진짜 오프일 수도 있어서.
0: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잠만 잘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도 또 다른 예술의 종목이긴 한데,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일기를 쓰면서도 또 다른 영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또 기대감으로 이게 오프인 것 같으면서도 오프가 아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쉬게 될 때도 있는 것

0: 그럼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음악을 아. 들으면서도 일기를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오프일까요? 아니면 그때도 조금씩은 그래도 음악이 함께 할까요?
1: 아, 저는 약간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ASMR을 오, 정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오, 네네네네.
1: 그래서 ASMR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이제 노래 대신에 ASMR을 들으면서
0: 오케이. So for Eunae, she says that she draws, she sleeps sometimes, but she also writes in her diary, which kind of could build up to help in the future for her music, but it's not necessarily something that she tries to link directly. And I was like, do you listen to music on that off time, though, when you would try to turn everything off? And she says, no, she actually likes ASMR. So she is a huge ASMR lover. And so, like, when she does stuff like that, she'll have, like, ASMR stuff going on in the background. 준원 씨는 특별히 뭐 있을까요?
2: 저는 사실 음악을 듣는 게 저는 쉬는 거거든요.
0: 아하.
2: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집중해서 듣고 분석하고 이게 전 너무 힐링이에요, 사실.
0: 오히려?
2: 네, 오히려.
0: 오.
1: 체질이다.
2: 음악을 안 하고 게임을 할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2: 게임을 할 때도 저는 음악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거짓말 치지 마.
0: 게임을 할 때도 네. 그 게임 안에서도 음악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 위에도 또 그냥 다른 플레이리스트가 뒤에서 재생을 할까요?
2: 게임 음악 자체를 줄여놓고
0: 오히려
2: 네.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0: 좀
2: 틀고.
0: 틀고.
2: 네.
0: Okay, so he's a complete opposite. He needs to off with music. He really loves to listen to different musicians and him kind of sitting there and like, you know, kind of dissecting the songs and stuff like that. That for him is therapy. Like that's his healing time. And he also likes to game as well. And I was like, but there's when you game, you have gaming music like in the background. Most games have gaming music. He's like, he'll probably turn the gaming music volume down pretty low and then he'll have his own playlist playing in the background. Online 이 게임 폰 온라인 콘솔
2: 보통은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합니다.
0: 네. Okay, so he's an online gamer. Just for factual notes in the future. We are going to get to know the members just a little bit more individually because I need to help fill out their profile. 우리 포폴리오 이제 프로필에 있는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MBTI.
1: 아,
0: 두 분의 MBTI는 그렇죠. 뭔가요?
1: 저는 반반이 있는데 이제 ENFP, ENFJ 이 성향이 약간 반반씩 좀 있는 것 같아요.
0: P랑 J가 반반이에요.
1: 네.
0: Okay, so she's an ENFP/J because she gets about like half and half with the P's and the J's. Okay,
1: yeah.
0: okay, that makes a lot of sense. Okay, 준호 씨는
2: 저는 이제 INTP인데요. 확실히 I고 확실히 T고 확실히 P입니다.
0: Oh, okay. 네. So he says he's an INTP. He's like, there's no if, ands, or buts. So the I, T, and P part.
3: 확실히 T긴 해요.
0: She's like, yeah, he's definitely a T in that aspect. Okay, we're going to play a game with you two for today. 자, 두 분, 오늘 두 분만 왔잖아요. So they're normally, they have five members, but we only have two of them in the studio today. 두 분의 케미를 한번.
2: 않을 것 같은데.
0: 아, 네. 오늘 저도 이거를 생각하고 사실 두 분의 그 SNS 보니까 그 다큐 영상들 봤는데 그 톰과 제리를 비유를 하자면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맞출지는 잘 모르겠지만 So I was doing a little research and on their social media account they have a few videos of them doing a documentary and if we could do a definition of Tom and Jerry with members these two fit that category. So let's see if our balance game questions can come out. 작곡 천재 작사 천재 소리 듣기 3, 2, 1
1: 작사 천재
0: 아니, 근데 이런 거는 팀일 때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 하나 하고 한 명이 다른 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2: 분담이 되니까,
0: 분담이 되니까.
1: 좋아요
0: 좋게 생각해야죠 이럴 때
1: 아직까진 좋아요
0: Okay, so when it came to composing and lyrics they did not match but that's perfect for a group because like one can do the other and they can totally be able to do that 자 이거는 이제 연주 또는 노래를 하실 텐데
1: 네.
0: ASMR 톤으로만 계속 하기 아니면 고함으로만 하기 이제 제일 큰 소리로만 하기 자 3, 2, 1
2: ASMR
0: 오.
1: 따라하지 마 뭐야
2: 노래는 근데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는데
1: 아니
2: 의외네.
1: 근데 아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철 성대가 아니에요.
0: 아니어서
1: 네, 이게 저희 노래가 다 이제 파워풀하고 에너제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중간 중간에 강약 조절이 있듯이 ASMR처럼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빵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오케이.
1: 근데 내내 고함을 지르면서는 저는 못해요.
0: 오케이 오케이. So they both did ASMR, and you can tell how close they are because they're like, stop following me. But but the bickering is real. But yeah, she says that even though she does sing really high a lot of times, like she has the balance in their songs. And if there was not that balance, she probably would die because if she had to sing like only high notes, she probabl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it. Okay, 공연을 이거는 조금 더 우리 보컬리스트에 적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드럼을 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공연을 하실 때 물 아예 없기 아니면 탄산음료만 있기. 자, 3, 2, 1
1: 탄산음료.
0: 오!
1: 따라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따라하는 거야? 오빠 물 없어도 되잖아.
2: 네.
0: 제가 아까 왜 톰과 제리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So you can tell why I said Tom with Tom and Jerry earlier. But yeah, they both decided to go with carbonated drinks. She's like, stop following me.
1: Stop following me.
0: Stop following me. 근데 공연할 때는 두 분은 좀 필수템이 좀 다를 것 같은데.
1: 아.
0: 필수템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1: 저는 필수템이 이제 물이에요.
0: 물이에요.
1: 네, 완전 물이에요.
0: Okay, so water for her. 네.
2: 저는 땀을 식힐 수 있는 무언가, 선풍기.
0: 아, okay. 네. Oh, yeah, it's definitely a workout, especially if you're a drummer. He's like, yeah, he has to have a fan, definitely, if he can. Okay, for the rest of your life, every selfie you take, you have your eyes closed, or every video is only of the backside of your head. 자, 모든 평생이요. 지금부터 평생. 모든 셀카 찍을 때 눈 감고 있기 versus 모든 영상의 뒷모습만 나온 게.
1: What?
0: 자, 3, 2, 1.
2: 눈 감고 있기.
1: 아, 뭐라고?
2: 그러니까 모든 사진에 눈 감고 찍히기 대.
0: 아니요. 셀카.
2: 아, 셀카만.
1: 셀카.
0: 근데 모든 영상은 뒷모습만 찍히는 거예요.
1: 저는 모든 영상의 뒷모습.
0: 뒷모습. 오케이. 네.
1: 뭐였지?
0: 셀카?
2: 난 셀카.
0: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셀카?
0: So he says pictures for selfies and she says video. 이유는?
1: 아니, 그래도 셀카인데 이제 얼굴을 담는 건데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눈이라고.
0: 어, 오케이, 오케이.
1: So 눈이 가면 무슨 소용이야?
0: Okay, so she feels that the eyes are the most important part, especially if it's a selfie. She would probably not like that. So yeah, that's why she... 준영 씨는 왜 셀카였어요?
2: 일단 영상의 뒷모습만 나오면은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0: 아, 그, 오케이, 오케이,
2: 어떤
0: 오케이.
2: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는 셀카를.
0: 오케이 오케이. Okay. So he says like if you only see the back of somebody's head or when they do a video, like you can't even tell who they are. So it's like what's the point? And so he feels that a selfie with his eyes closed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Okay. 두 분이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 떨리네요.
0: 더 최악을 골라주시면 돼요. What's the worst? 잠수 이별? Versus 환승 이별.
1: 아. 잠깐, 아 10초만 10초만.
0: 자 최악이에요.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오케이, 3, 2, 1.
2: 잠승.
0: 어, 안 맞아. 오케이, okay, so these are differen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저 이거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 잠수 이별 고르셨죠?
1: 네.
0: 잠수 이별은 몇 시간부터가 잠수 이별이에요.
1: 그러니까
0: 대부분 이 잠수 이별은 통보를 하고 잠수를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혜 씨는 몇 시간, 24시간, 48시간, 몇 시간이 연락이 안 됐을 때 아, 이거 잠수 이별인가를 하시나요?
1: 48시간. 네.
0: Okay, so for her, going MIA is 48 hours. If he does not contact her within 48 hours, she's like, oh, I think he's gone MIA. I think he ghosted me. Okay, okay, okay. 자, 환승이별. 환승이별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자, 환승이별은 나랑 헤어진 시점부터 며칠, 몇 달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오버랩? 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랑 헤어진 날 바로 다른 업스테그램이 올라간다든지.
2: 저는 오버랩이 환승률이라 생각을 해요.
0: Okay, 네. okay, okay. So he feels that the overlap is definitely for a transfer love, and he feels that is the worst. Okay. We have another one. Well, 공연을 하시는데요. Every time you do a live stage, your in-ear is delayed 1 second versus your beats are random through the entire performance. 라이브마다 모든 공연이에요. In-ear 1초 delay versus 반주 속도 랜덤.
1: 그러니까 반주 속도가
0: 그러니까 랜덤? 한 곡에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정상이었다가. 자, 3, 2, 1.
1: 아 잠깐만. 1초 딜레이는 모든 곡이 다 1초 딜레이인 거죠. 차라리
0: 하나 둘 셋.
2: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0: 아 제 괜찮은 거.
2: 더 괜찮은 거.
0: 더 괜찮은 거. 자, 3, 2, 1.
2: 랜덤.
0: 1초 딜레이.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안 맞는다.
0: For her, she says a delay for 1 second because at least it's gonna be 이거 일정에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1: 네, 차라리 모든 곡에 다 그렇게 해야 점점 나도 익숙해져서 감을 찾을 것 같아요.
0: Yeah, so for her, it's like the consistency. She's like, okay, I can find my place. 그럼 네. 랜덤은 왜요?
2: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인이어의 결국엔 메트로놈이 나오거든요. 다른 거 신경 아예 안 쓰고 메트로놈만 죽어라 신경 써서 하면 결국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0: Okay, so he says he always has a metronome in his in-ear, so he feels that even if it might not be on right now, he will be able to like find his place later on. So, 우리 청취자분이 외국인 청취자분이 좀 예리한 걸 하나 캐치를 했는데요. 방금 우리 은혜 씨가 사투리를 썼나요?
1: 어떻게 아셨지?
0: Griffin, one of our foreign listeners, is like, did she just use 사투리?
1: 저 썼나요? 나도 의식까지 못한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셨지?
0: 사투리 어디?
1: 언제요?
2: 방금 쓴 것 같지 않아요?
0: 언제요?
1: 아, 그런가?
0: 언제요?
1: 아, 너무 예리하신데 이걸 어떻게 아시지?
0: 어디? 지역이?
1: 아, 저 대구.
0: 아, 대구. 대구. Okay, she's from 대구. She's from 대구. That's where the accent is. Oh my goodness, look at that. Okay, so what we're gonna do is get a chance to hear our first live. 일단은 첫 라이브를 들을 건데요. 으라차차라는 곡을 리메이크를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이제 가져온 럼블피쉬 선배님이 으라차차 리메이크 앨범 펜타클 버전으로. 네, 정말 따끈따끈하게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네요.
0: 아, 영광이에요. 오케이, 자, 물 드시고 그냥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Okay, so we get a chance to hear 으라차차. So Pentacle actually did a official remake of this track and they get a chance to show off their own version of the song and their own little pizzazz in it.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his is like a brand new song. It's the first time she's singing it on radio. Yay! So I think she is ready. 준비됐을까요?
1: Yeah, yes, ready.
0: Okay, let's go.

0: I love my job. Okay, so we have Pensacola in the studio. Two of the members are here today, and we get a chance to get to know them just a little bit more. It looks like that Benny was loving your voice. Aaron's also saying beautiful vocals as well. 바로 질문도 실 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커버를 하실 때 네. 지금까지 제일 좀 즐겁게 하게 되는 좀 제일 최애 커버곡.
1: 최애 커버곡?
0: 네.
1: 우라차차가 아닐까?
0: 아, okay. That's yeah. a smart answer. Yeah. So she said Uraca-cha because they've been doing a cover and now they actually made a remake and now it's yeah. officially their song. So I don't forget to go check that song out too. Okay, I have a few questions about the recording process. We've got 이봉봉님은 너무 잘하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왔고요. We got a standing ovation and Griffin says she's so good, right? She's so amazing. Okay, so as you guys are a team, who goes into the recording studio first? 밴드잖아요.
1: 네.
0: 뭐부터 녹음해요? 드럼?
2: 보통은 드럼부터 녹음을 하는데
0: 오!
2: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보컬부터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악기들을 녹음했던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 이번 곡은?
2: 네. 네.
0: 오! Okay, so normally the drum goes in first. So Chunwon is the one that normally goes into the studio first to put the track down. But then this song, the recent one that they just released, which is Uratata, the remake, she did the vocals first. And then the members kind of just went back into the studio and were able to record around it as well. 그럼 주로 곡 작업할 때는 이렇게 베이스부터 쌓아놓을 때가 있는데 이제 뭐 기타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스라인 될 수도 있고 탑라인이 될 수도 있고 드럼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합주를 하시거나 하실 때 뭐부터 좀 잡혀요? 곡 쓸 때? 그때그때 다를까요?
2: 쓸 때는 보통 코드랑 멜로디를 동시에
0: 좀 쓰는 네, 스타일
2: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멜로디가 다 정해지면 반주를 일단 완성을 시키고
0: okay.
2: 마지막으로 작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는.
0: 오, 작사까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멜로디부터.
2: 네.
1: 그렇죠.
2: 네.
0: Oh, okay. Well, that's actually a really cool process. So they actually kind of go with the chords first, and then they'll kind of think of the top line or the melody, and then they'll start building off the lyrics, and then you know, kind of everything else with their tracks as well. That's actually really cool. 두 분은 음악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1: 본격적
0: 시작.
2: 저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전공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원래 했었는데
0: 네네.
2: 축구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이제 실용음악 학교를 운영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입학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Oh, look at that.

0: 활동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그땐 드럼이 재밌었나 봐요. 재밌어 보여서 그냥 드럼을 했던 것 같아요.
1: Okay, so yeah, he did. He's typical Korean young child because all the moms take you to piano classes. So he did piano all the way up until junior high. But he, you know, because soccer is also a very like outgoing sport. He thinks he just really liked the fact that it was so energetic. So it kind of just stuck with him through that. As a vocalist, 은혜 씨는 언제부터?
2: 저는 노래를 어린이집 때부터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Okay.
2: 어린이집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회가 있는데 매년마다 그걸 나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학원에 가서 노래를 배우게 된것 같아요.
1: Okay, so she was always going to like talent shows at church up until like from a baby all the way up until like sixth grade. And then around sixth grade, she was just like, you know what? I think I'm gonna start doing this officially. And then she started like taking vocal lessons and stuff like that. 저는 사실 은혜 씨 이제 그 대학가요제 이제 영상들이나 이제 공연하시는 영상들 볼 때마다 혹시 소리를 배우신 적은 없 쓰신지
2: 소리요? 어떤 소리?
1: 국악, 국악.
2: 아,
0: 판
2: 국악이요?
0: 소리.
1: 판 소리. 왜냐면 그 울림이라고 하죠. 그 열려 있을 때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2: 진짜요?
1: 어렸을 때부터 혹시 국악을 안 하셨나 했었는데
2: 완전 국악은 완전 저랑
1: 아예
2: 관계없는. 네,
1: 없구나.
2: 완전 배우지 않았고 저는 대신에 중학교 때 성악을 잠깐 배웠어요. 네.
1: 그랬군요. Okay, so look at that. So I was like, when I was listening to her voice, when she does a lot of performances, I was really curious if she ever did like 국악 or you know like traditional 소리 in Korea. She's like, nope. That very far from it, but she did do a few classical, more opera style vocal lessons when she was in junior high. So that might be one of the reasons why she has some deeper vocals. 멤버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뭐 커버곡들이라든지 경연 때 이제 했던 곡들 보면 옛날 곡들이 진짜 많거든요.
2: 네, 그렇죠.
1: 멤버분들이 원래 좀 그런 음악을 많이 듣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좀 알게 된 곡들이 좀 많을까요?
2: 그 대학가요제 때는 이제 저희가 그곡 선정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추억을 건드릴 수 있는 곡이면 좋겠다 해서 그때 좀 많이 서치해보고 많이 이제 찾아보고 이제 좀 공부를
1: 연습하고,
2: 연습을 했던 케이스지. 근데 각자의 성향이 음악적 성향이 다 달라서 사실 뭔가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선호하는 좋아하는 노래 장르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각자 다 달라가지고 네.
1: 오케이. 근데 그게 그걸로 하기에는 진짜 너무 자극을 잘 하셨거든요. 왜냐면 제 나이 또래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이 멤버분들이 알 노래들이 아니네. 근데 너무 마치 내 플레이리스트에 무한 반복되는 느낌으로 너무 잘 소화를 하셔서.
2: 네.
1: Okay. So the songs that they did during the College Song Festival were like all songs from like my era and before. And so I was like, do y'all listen to that kind of music, or was this? And they're like, no, they really did a lot of research and stuff to try to tug on a lot of heartstrings during the competition. So they were kind of going through a lot of the classics at the time. The members actually listened to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usic, and so it is diverse. And I was like, well, you guys did a great job because you definitely were able to make that a kill with all the memories because I was loving it as well. 그러면 좀 다양하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두 분은 어떤 음악 스타일을 좀 주로 듣는 편인가요?
2: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팝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제이팝도 좋아하고, 뭐 R&B, 소울 이런 거, 뮤지컬
1: 좀
2: 다
1: 다 좋아.
2: 좋아해가지고,
1: Okay.
2: 네.
1: So she listens to everything. Pop, J-pop, musicals. Like she has a millennial playlist. She'll listen to all types of genres on her playlist. 우리 주현 씨는 어떤 장르를 주로 좋아해요?
0: 저도 사실은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가끔 인도에서 나오는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좀 시기별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근데 최근에는 컨츄리 팝 country pop. 좀 많이 끌리더라고.
1: Okay, so yeah, he listens to everything. He even listens to like music from India. So he goes through these different seasons. And these days, he's kind of into country pop. So he loves t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genres if he gets a chance to get his hands on it. When it comes

0: to the members in general, who is the foodie? 멤버분들 중에서 맛집 잘 알고. 좀 맛 조합도 좀 잘 알고.
1: 사실 저희의 그 단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희 은찬이가 한 듬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맛집을 고를 때마다 은찬이에게 이제 찾아봐라 하는 편인데 그 은찬이가 지도 앱을 딱 열면은 거기에 이제 표시해둔 체크된 표시가 120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는 밥 먹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2: Okay.
0: So Eun-chan, if you guys see the pictures of him, they remember Eun-chan is a little bit more on the stockier side, and he apparently has like everything organized. So like if they are going to a specific place and they need to like open a map, like he already has stuff there. So he's definitely the person to do.
2: 멤버 중에서 제일 유머러스한 유머 감각이 좋은 멤버. 없군요.
3: 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약간 한 명씩 다 약간 유치한 감각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시덥지 않은 말을 좀 많이 하고 저희 멤버 기타 치는 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게임을 계속 막 이렇게 많이
2: 아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야.
3: 근데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돼요.
2: 아
3: 네, 그냥 본인이 그냥 지어내는 자기 좋을 대로 만드는
0: 거. So he thinks like everybody's a little cheesy and childish in their own way. Junwon has his own random questions and sense of humor, and then Yunseo also comes with these really random balance questions, like oh, like stuff that I asked earlier. It's like no, those are fun. His is just random. And so for that, she feels that everybody kind of has their own in there. Since you guys have been on the show and you guys have actually been dropping music, has there been a moment yet that you were just like, oh, wow, I think I'm a singer?
2: 혹시 이제 가요제 나가고 이제 노래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이제 했을 때, 가수구나? 나 가수인가? 약간 이렇게 좀 한 번 정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거든요.
3: 네, 그렇죠.
2: 뭐 예상치 못하게 막 카페를 갔는데 우리 노래가 나온다든지,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아니면 뭐 엄마 친구분이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오셔서 뭐 그랬다든지.
3: 네.
2: 혹시 두 분 있었었어요?
3: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으로는 항상 내가 가수다라는 생각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큰 무대 섰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지인분들이나 이제 좀 오랜만에 만난 분들 다시 또 뵈면은 사인해달라고 막 엄청 막 그러시는 그때 아 그래도 나 가수구나 사인하는 가수구나 이렇게
0: okay.
3: 생각했었죠.
0: Okay, so for her herself, she kind of has this mentality that she really is a singer, like especially when she goes on stage, because that's the kind of like persona that she needs to lock into. But like then when she meets people that she hasn't seen in a while, or like her mom's friends or family or stuff like that, and they're like, oh, can I have your signature? Then she's like, okay. What did you notice then?
1: 저는 사실 방송 끝나고 별 기대가 없었는데. 저희는 학교를 다니거든요.
2: 네.
1: 학교를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면식 없는 후배들이 펜타클이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에 노출이 됐구나
0: Okay, so yeah, Junwon says that they're still going to school, and so sometimes, like, since the show ended, he didn't really think much of it, but then all of a sudden, like, he would go back to school, and like, sometimes the juniors would be like, oh my god, it's Pentacles, Pentacles. And so they're like, oh, okay, I guess like people know who we are now. We do get a chance to hear another track, and you're going to be doing a cover for us.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3: 아, 저는 또 다른 곡으로 로제 선배님의 Number One Girl이라는 커버곡을 준비했습니다.
0: Okay, so I'm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drink some water and get ready. 물 마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So we have Pentacle, two of the members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getting to know them just a little bit more. We do get a chance to have her sing live for us. It's a cover of Rose's track of Number One Girl. And I think she's ready. 준비됐을까요?
3: 준비됐습니다.
0: Okay, music cue.

0: we've got two of the Pentacle members in the studio for today. And Griffith says, right in the feels, wow, Tigrish or Aaron was saying that I will say it again, beautiful vocals. Oh. Please tell me Pentacle will return soon with all of the members. We also have Force of Opa saying, wow, she's crushing every note. Betty's loving this cover. And Bruce was saying, breathtaking. Oh. Lots of compliments are coming in on top of some more listener questions that we're going to be asking. 청취자 질문 타임인데요. 만약에 역할, 포지션이죠? 하루 동안 바꿀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1: 저희 팀
0: 내에서 밴드니까.
1: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는 베이스를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요.
0: If she had the talent, she would love to do bass. So if she could, she would. Okay. 준원 씨는?
2: 저도 능력이 되면 제가 은혜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저도 보컬에 서보고 싶죠.
0: Okay, so if he has the talent, he would love to be able to do vocals. Look at that. Okay.
1: 해봐봐.
0: Okay. As a group,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are completely obsessed with these days? 음악 외에는 팀으로서 요즘 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2: 팀으로서?
0: 네.
1: 저희 팀은 다 약간 음악 할 때 빼고는 다 제각각이야.
0: Okay. So they are so individual outside of music. So there's always going to be different. 그러면 각자 있다면 각자 꽂힌 게 있다면. 취미, 드라마, 음악.
2: 저는 요즘 카메라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1: 카메라. 네,
2: 카메라를 샀어요.
0: Oh wow! So he just actually bought a camera so that he can start working on like learning how to work a camera and taking pictures. Oh, 인물, 배경, 다.
2: 다.
0: Okay, so I was like landscape, people. He's like everything. So he's getting into photography these days. 우리은 씨는 혹시 뭐 있어요?
1: 아 저는 항상 꽂혀 있는 거긴 한데 저는 ASMR.
0: 막 구독. 해놓고 막좀좀 네. 다양하게 들으세요?
1: 좀 고정적으로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약간 좀 고전적인 ASMR 좀 좋아. 옛날 영상 어떤 약간 ASMR 기에 예를 들면 약간 초창기 어떤 그런 영상들 좀 오래된 ASMR 영상들 이런 거 정주행하는.
0: 오 오케이. Okay. So she likes to go like old school. She likes to go back to some like ASMR videos like when like YouTube first started, like ASMR first started coming out. She has a few that she's like subscribed to. She likes to go through a couple of those. Like she'll binge listen to them in any situation if she can. Do you guys have a routine before you guys go on stage? 팀으로서 혹시 루틴이 있을까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1: 아, 이것도 저희가 다 제각각이긴 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종교가 기독교라서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준원이 오빠는 여기저기 좀 나다니면서 시비를 걸면서 좀 긴장을 푸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기타 치는 윤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덥지 않은 밸런스 게임 늘어놓으면서 긴장 푸는 것 같고 그리고 은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대기실에 가면 그 약간 간식들이 세팅돼 있거든요. 그거 이제 까먹으면 항상 까먹으면서 네 그런 풍경이 떠오르네요.
2: 나눠주진 않아.
1: 나눠주진 않아.
0: Okay, so for her, she prays before she goes up stage. Junwon kind of goes around just like talking to people, but also starting stuff with the members that he talks to. The guitarist earlier we talked about, so he gets a chance to like do random balance game questions for whatever. And then Intan is also probably finding the snacks around there. He doesn't give you any, but he's gonna probably be eating those as well. 지금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펜타클을 완전체로 K-pop에서 다시 보고 싶어 하는데 뭐 올해의 계획 중에 혹시 뭐 새로운 싱글 발매나 뭐 물론 신곡이 방금 나오긴 했지만
1: 네.
0: 아니면 뭐 공연 소식이나 아니면
1: 안 그래도 저희가 또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공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30일 엑스칼라에서 하는 이제 저희 펜타클과 그리고 대학가요제 팀의 더티슈 밴드와
0: 네 얼마 전에 왔었어요.
1: 아 정말요? 아 뭐야 네 더티슈 밴드와 그리고 소란 선배님
0: 오, 네.
1: 같이 하는 풋프린트 공연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1: 네
3: 오케이 so looks like I'm glad that I asked this. So first of all on the 30th of October so this month they're teaming up with Dirty Shoe who was in the studio with us not too long ago and Soran and they're going to be doing a performance that night so you guys might want to look into that as well. It's on the 30th of this month so you might want to check that out as well. Well if all else fails we're trying to make a special and then try to bring them back in the studio. 뭐 안 되면 뭐 신곡 안 나오면 뭐 우리 무슨 특집 하나 해가지고 그냥 펜타클 다시 불러야죠 뭐
1: oh, 하고 싶으니까 oh, 그럼 oh, 너무 좋아요
3: very good. She was like okay 우리 벌써 인사 시간이 됐는데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1: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와, 아니 일단 이렇게 또 글로벌하게 이렇게 또 이제 뭔가 소통을 하면서 라디오를 하니까 되게 또 색다르고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네, 깨달으면서 오늘 또 너무 즐겁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3: Okay, so she said she had a lot of fun and she loves it. It's global. She's like, man, I need to work on my English. But she did have a lot of fun today. 준원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도 오늘 일단 했던 얘기 중에 반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도 영어 공부를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 또 너무 편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3: Okay, so he had a lot of fun. He couldn't understand half the English that I was saying today, so he's like, yeah, I think I need to work on my English too. So what we're gonna do is say goodbye for today. Pentacles track, their remake or cover of 못다핀 꽃 한 송이 or Flower That Didn't Bloom is gonna be the track that we say goodbye with,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